뿌리는 할머니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뭔가 좀 예배에 가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 마음이든 네. 뭐 육신이든 뭔가가 그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떠올리는 게 우리 할머니는 한 평생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시고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치, 내가 그렇게 컸는데 가야지라고 하면서 몸을 좀 일으키게 되는 제 시작점.

0: 생기게 된 이제 케이스라 네,
1: 맞아요.
0: 조금 다릅니다.
2: 사실 다 크고 나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 그쵸.
2: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니? 만나가 떨어지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을 때 정말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파트인지라 송 선생님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1: 맞습니다.
2: 저는 정말 은혜롭게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성장하신 그런 배경은 결국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마무리해 조금 더 드리려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2: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에 누가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의 찬양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잘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찬송가를 그냥 부르라고 했을 때 사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은 PD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조금은 구연동화처럼 조금은 상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다 누군가의 또 헌신과 또 그리고 전도로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2: 네.
1: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4절이 쓰여진 것 같거든요. 이 4절
2: 네.
1: 쓰신 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시작점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담아서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2: 네.
1: 4절 함께 찬양하면서 네,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늘의 오감 찬송가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 새 찬송가 199장의 찬송가로 이 시간 함께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마음에 각자 감동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오들들 6번님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이라 참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또 말씀을
1: 그러네요.
0: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익숙하게 불러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부르면서 각자 깃든 추억들이 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기억들로 인해서 좀 마음이 촉촉해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 찬송가를 제가 조금 유독 하고 싶 그리고 조금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껏 나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하는 분들 레슨 받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있으실 거예요. 몸박자 치지 말아라.
0: 몸박자?
1: 네. 몸으로 박자를 탁탁탁탁 치면서 그 박자를 세면서 악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주할 때 발박자 치지 말아라. 그 발박자는 나를 위한 박자인데 상대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방해가 되어지거든요. 똑같은 박자를 해주는 지휘자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지 말아라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찬송가 중에 유일하게 이 찬송가는 음악적으로 대입해도 몸박자도 치세요. 발박자도 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찬송이고 정말 해맑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의 어떤 본체가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찬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음악적인 지식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이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면 어떨까 우리의 동심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0: 아멘. 우리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2: 예,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배워보면서 좀 개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0: 왜요?
2: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다 낡았다 이런 표현인데 저는 그대로 이별을 고하는 헤어졌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굉장히 저희 세대만 해도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만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사실 이 찬송 거의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가사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개사가 필요하다. 제가 개사를 이렇게 해봤어요. 1절 가사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와 식탁 위에 앉았어.
1: 식탁
2: 앞에 앉았어.
1: 네네.
2: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을
1: 있네요.
2: 떠났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멱살 잡혀서 끌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것 또한 하나님 섭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요즘 세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럴 수도 있겠어요.
2: 이런 생각을 해요.
1: 목사님 또 없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만 기사하신 거예요?
2: 지금 이거 하면서 방금 그렇게 변주를 해서 계산을 해서 하면 전 세대들이 세대를 초월해서도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네요. 식탁 앞에 끌려와서도 있지만 요즘 워낙 어머님들이 이렇게 픽업을 많이 하시니까 차는 엄마의 공간이거든요. 이거 뭐 라디오도 마음대로고
2: 보조석에 붙들려서
1: 그렇죠. 엄마 옆에 앉아서 들어야만 하는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저도 볼륨을 계속 높이거든요.
2: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1: 너무 좋습니다.
0: 멋진 개사까지 감사합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송은 선생님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송은 선생님은 또 이제 원래 모태신앙은 또 아니셨다 보니까 좀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은 색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3: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이 해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과연 올바르게 했을까? 또 이런 상상을 조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주자 입장에서 또 이런 유명한 정말 곡 정말 좋아합니다. 반주자 입장에서.
1: 너무 좋습니다.
0: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저희 할머니 성함도 불러가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참 반가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찬송가를 또 가장 많이 묵상하셨을 교수님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1: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굿하는 걸 많이 보면서 자랐다고 하셨어요. 외갓집에서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그런 걸 의뢰

0: 하시고 늘 절에 가시고 스님들이 집에 오시고 그런 환경에서 크셨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기독교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을까요? 기도금대도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개척교회 앞마당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반주로 헌신을 하시면 멋모르는 저는 교회 예배당 안을 끝에서부터 엄마가 앉아 계신 피아노까지 뛰어다니기를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예쁨 받은 면서 자라났는데 저는 이 찬송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종교를 그대로 갖고 계셨더라면 여러분은 저를 지금 불교 방송에서 만나시지 않으실까? 찬송이 아니라 이제 불경을 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생소하고 이상한데라는
1: 그러게요.
0: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엄마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곳에 있지 못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믿음을 그리고 기도를 유산으로 줄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이상의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한 걸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멱살 잡고 교회를 갈수 없을 수는 있으나 아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아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누적이 되어지면 그 아이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자 받으신 감동이 있으실 텐데,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좀 색다르게 또 불러보면서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안내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죠.
0: 네네.
1: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추석 연휴가 또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안타깝게 다음 주는 휴방입니다.
0: 너무
2: 이런
0: 아쉽습니다.
2: 일이.
1: 그러니까요. 띠로리 약간 이런 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또한주 건너서 다시 네, 또새 힘을 충전하고 돌아올 텐데요. 아쉽게 당일날 저희가 추석 인사를 못 드려서 좀 미리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네, 추석 인사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소훈 선생님 먼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3: 네, 뭐,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한주 있지만 또 다른 방송이 나간다고 하니까요. 그 방송도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또 건강히 즐겁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함께 하시죠.
2: 한가위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복음의 통로로 그 안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1: 아멘.
2: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교수님께서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한 주에 못 뵙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 꾹꾹 담아서 저는 좀더 여러분에게 따뜻한 방송으로 찾아올 수 있게 추석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우리가 하반기에 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또 명절에 네, 각자 아마 가족분들과도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 이제 그러면 10월달이 뵙겠네요.
0: 네.
1: 와, 세상에. 10월의 첫날. 네, 10월의 첫날 뵙게 될것 같은데 그 시간 기다리면서 저도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감 찬송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강동구매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아이의 목소리가 참 귀엽네요. 네, 홀리원의 성경책.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의 후렴구가 포함된 네, 편곡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감 찬송가 한 주 쉬어가서 많은 분들 참 아쉬워하시는 그런 마음이실 텐데, 또 새롭게 충전돼서 돌아올 테니까, 네, 아쉬운 마음, 가지고, 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네, 저희 또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까지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축복이라면 축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앞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좁은 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시험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고백되는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만드는 통로이다.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그 광야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죠.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니는 광야의 삶으로 표현을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데 교만했나 낮추신다고 하시게, 그런데 우리의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죄성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사람이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매우 서툴러요. 사사기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장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 속에 매몰되어서 곧 세상의 문화, 문명에 붙들려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 상기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갖는 겸손 말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겸손, 하나님께서 낮아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데 그 만드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화답해야 된다. 그 화답해가는 과정 중에서 문명은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문명에 속해서 문명에 끌려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이 문명을, 문명 속에서 살지만 문명을 정복하고 다스는 믿음의 응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내가 부유하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 넉넉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여 하나님께서 낮추시어서, 그 낮춘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를 사회적 지위를 낮추고 그런

말이 아니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잊지 말라? 너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당 기간 이격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유하게 했더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명의 기차를 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겸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지금 내가 다 갖췄다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중단하면 그것이 신앙의 병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 무릎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근신하여 끼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재권을 맡겨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들으면서 사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실수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의 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간밤에 원수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전 이를 교통사고로 망가뜨리자 했던 그 작전이 와해되어지고 큰 사고 날 것이 작은 사고로 끝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인사 잘하고 이 잘 갖추고 하는 것도 겸손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생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매일 이것이 우리 생명의 동력이 돼야 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기뻐질 때 세상 사람들은 모르나 나는 알고 있으니 야, 이 비밀을 내가 가졌으니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굽은 일이 생길지 할지라도 세상으로 시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좁은 문 협착한 그 길 가면서 혹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채찍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데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답을 쓸 수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왜 뜻없는 고난이 없는 줄 믿으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겸손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 채 그 고난을 세월 속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숙제는 완성되어져야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할 때 그 전공이 인정되는 대학 과정처럼 이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답을 네가 써야 되지 않겠냐 하면 물어보세요. 왜 그 고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또다시 문명 속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문명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

0: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네가 완전히 회복하길 원한다. 겉으로 볼 땐 고난인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의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고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쓰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고치기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여쭙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고난이 왔는데 의지하는 힘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바뀔지 모르지만 자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친근하게 지내길 원한다. 너는 날 의지하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주재권자가 되어서 너를 돕길 원한다.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떠나서는 내가 도울 수 없으니 내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라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하겠는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1: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0: 아멘. 분명히 쓸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최후는 뭐예요? 축복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축복의 최고의 절정은 영생입니다. 부활이죠. 구원이죠. 그런데 이 영생과 부활과 구원을 싹 잊어버리고 이 땅의 문명만 좇는 그릇된 축복권을 가지고 살면 세상과 벗대어서 하나님을 또다시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부정적인 면에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1: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0: 아멘.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본질적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미워한다. 세상의 문명은 크리스찬들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문명 가운데에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여러 과정을 거칠지라도 문명은 나를 버릴지라도 가난을 심는 거야. 낮아지는 것을 심는 것이야. 억울함을 심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는 세상과 원수가 되었다는 증거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하나님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삶이 있을 때 씨앗이 되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왜 고난이 이렇게 심합니까? 계속 반복됩니까? 내가 내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 뜻이 무엇인데요? 너는 네 삶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 내가 축복을 구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빨리 안 됩니까? 심어야 거둔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지. 거둘 때를 기다려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믿음 다음에 믿음을 더 빛나게 하는 바. 인내. 인내를 더 견고하게 하는 바. 연단의 과정을 또 거칠지라도.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겸손의 모드에 들어가서 겸손을 포기할 수 없는 인격체가 된 거야. 또 기다리는 거야. 참는 거야. 또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은 칼과 총과 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함으로 연단받는 과정을 끝까지 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온 삶대로 신문대로 내가 거두게 할 것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축복한다. 네게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았지라도 네 자녀를 네 가문을 축복할 것이다. 혹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신앙생활 이렇게 부유한 중에 풍요한 중에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심었던 삶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육으로 보면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서 내가 빚진 자구나. 감사하면 신앙생활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날 위해서 순교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핏부림이 오늘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 원죄성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보시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 나도 역시 하나님 심어보겠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오늘날도 심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뭘?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 내 민족이 열방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나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우느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우리 주님의 고백처럼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잔을 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쓴 줄 알아. 힘들 줄 알아. 그런데 그걸 마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드린 성도의 낮아진 삶인 거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들리는 것, 문명의 이기가 나를 많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곧이곧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한 교회에 속했으면서도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그게 차별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탁드렸습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간증이고 그런 고백을 연역하는 것이 오늘은 심고 내일 거둘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 겸손한 자는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이면 되었지. 무엇을 더 구하겠느냐? 아버지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는 바 알기 때문에 땀방울을 변하여 핏빛이 되기까지 애타며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에게 속했던 연고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한 자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인식을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겸손인 것이야. 겸손했는데 아버지의 기쁨과 반대가 된다. 그러면 겸손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입이 있죠. 예수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죠. 그런데 그 개입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영접해라. 성령님이 오시는 시대니 성령님과 동행해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섭리, 하나님의 큰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 시간들 속에 사건들을 네가 만들어야 돼. 네가 응답해. 이 응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것에 맞도록 응답하는 아멘의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를 겸손하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강력한 카이로스적 개입에 사람들의 크로노스적인 일반적 시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록의 예언서까지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는 꼭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계시하신 것이, 그 사건들이 올 때 너는 네 입장에서 응답해야 될 것을 응답해야 된다. 너는 겸손해야 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다. 너는 바벨론의 문명을 의지하지 마. 내가 돈 잘 번다고 그 자랑하지 마. 절대로 자랑하지 마.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채점하고 있어.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상주스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지금 이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이만한 미래가 보장되었다. 아니,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리다 고백하는 한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재산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이죠. 놀라지 하지 마. 나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비전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니요, 주님이 없이는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ING형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 아니요, 세상의 문명은 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명은 내 안에서 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것 갖고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할 날지라도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고쳐져야 될지요. 나의 망가진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온전한데, 세상의 문명으로 볼 때는 온전한데 하나님께서 고치고 자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고난, 의배 고난을 보면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동맹을 맺었던 부족들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가잖아요.

0: 배신과 더불어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어서 잿더미에 누워서 몸을 긁어야 되는 비참한 가운데 있죠. 그에게 속했던 여종도 그를 무시할 정도로 비참해졌죠. 그런데 욥이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자 애를 쓰죠. 이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아니 내가 적수로 왔은즉 적수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으며 고난을 당할 때 내 입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말했어요. 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만든 나의 겸손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겸손은 믿음의 단계를 지나 인내하게 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완성해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똑같은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평가와 처방은 다르진 거예요. 믿음의 통찰력, 믿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통찰력에 의해서 처방에 따른 거죠. 처방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기에서 그냥 설교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그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신 겸손의 표본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분명적 기준에서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문가정이 되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근데 왜 나는 힘든가요?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씨를 뿌릴 때마다 나는 만들고 있어. 인내하는 것이야. 견디는 것이야. 정금 같은 믿음이 어디서 완성됐느냐.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서 드디어 구원을 이루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때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를 하나님은 선물하시길 원하십니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꼭 닮고 싶은 사람, 마음속에 품어둔 롤모델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여유를, 또 어떤 분은 남다른 패션 감각과 안목을 닮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매일 성실한 그런 부지런함이나 어색한 공기마저 웃음으로 바꾸는 유쾌한 재치와 유머를 부러워하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몇 가지 행동을 흉내내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내 삶에 서서히 스며드는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온전히 닮아가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롤모델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낮은 곳을 먼저 향하던 다정한 사랑, 거친 세상 속에서도 잃지 않으셨던 참 평안, 무엇보다 내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셨던 겸손한 순종까지,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발자국을 오늘 내 걸음 속에 한 뼘씩만 새겨본다면 오늘의 우리의 하루도 한층 더 깊어지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설렘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열어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룩스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닮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걷는 길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화려하고 넓은 길보다는 낮고 좁은 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놔야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도 견뎌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에 가능했던 가장 용기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지 않았나 싶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운전대 앞에서 조금 먼저 양보하는 그런 마음, 가정이나 일터에서 내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누구를 닮아가고 계신가요?

상큼한 찬양이었죠.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레이스 힐 워십 조찬미님의 피처링이었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강원명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찬양이었는데 나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 담아낸 곡이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다른 건다 닮으면서 어머니의 깊은 기도 습관, 너그러운 품, 아직 닮으려면 먼것 같아요. 3812님. 오늘부터라도 엄마의 그 마음 닮아보려 애쓰겠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조부모님의 기도가 아이들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어머니들이 하셨던 기도 아직 따라가려면 먼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노력해 봐야겠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어보자. 이런 마음 같이 가져봐요. 6살 된 아들이 장난감 정리하다 말고 저랑 똑같은 한숨을 쉬며 아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뜨끔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내 아이도 예수님 닮아가야겠다. 정신이 번쩍 드네요. 4892님.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울인 것 같아요. 웃음도 나고 한편으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아이들도 닮아가겠구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모습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보여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내 기준 안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신 마음이었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내 권리와 주장을 더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내 힘이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나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 닮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다짐하시는 분 계시다면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의 무게와 방향을 내 삶으로 함께 살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그 온유한 순종 한 번 더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진 바로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기쁜 소식, 힘찬 에너지 안고 찾아올게요.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

이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1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0: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1: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1: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0: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1: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0: 있어.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 줄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는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으로 돌아오는 전철에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가 조금 난처해 보이시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니까요. 전철에 있는 무선 충전기에 휴대폰을 올렸다 뺐다 하시는 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제가 가지고 있던 충전기를 건넸습니다.

0: 아저씨는 조금 있으면 정말 휴대폰이 꺼질 것 같았다며 연신 고마워하셨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가지고 계셨던 휴대폰처럼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로 간신히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소망의 기도 시간이 충전기를 건네받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혹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정말 너무 난처했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1: 많이 있죠.
0: 아, 그렇죠.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가 딱 이렇게 충전기를 주면 너무 위로가 되죠.
1: 그렇죠. 또 요즘은 네. 급속 충전기가 있어서 네. 단 10분만 충전해도 네. 절반이 충전되는 그럴 때 참 기쁘고 위로가 되죠.
0: 그렇죠. 아마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급속, 초고속 급속 충전기이신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1: 아멘.
0: 아멘.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배터리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지치고 탈진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구하고 모든 수심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긴급한 문제 있는 분들 하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아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7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442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피디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기도 성남에서 진상철 형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연골이 80%가 다르셨고 20%로 지금 버티고 계세요. 수술을 고민 중에 있고 수술 자금을 위해 제가 들어놓았던 적금도 깨고 수술비에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을 했는데요. 어머니 회복과 또 수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어서 어머니 성함이 강경자 희자 집사님이시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또 경기도 성남에서까지 들으시는 우리 진상철 형제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어머님,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강경희 집사님. 아, 무릎에 어떠한 그런 수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마음이 짠합니다.
0: 네.
1: 저도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데,
0: 네.
1: 관절 좋은 데가 없거든요.
0: 네.
1: 의사 말이 다 달아서 생긴 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할 때 참 네. 어머니가 우리 키우고 돌보느라고.
0: 그쵸.
1: 일하시느라고 저렇게 다 다른 관절인데
0: 네.
1: 이게 무릎 연골이 80%가 다르셨다 하니까 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0: 그렇죠. 그 삶이.
1: 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적금을 깨서
0: 네.
1: 수술비를 보탠다는 아들의 효도 또 참
0: 너무 귀합니다.
1: 너무나도 귀합니다.
0: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성남에서 우리 진상철 형제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0: 주.
1: 평생을 살

0: 80%가 다 달아버렸습니다. 남은 20%로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적금을 떼고 수술비를 버티려고 합니다. 주님, 어머니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와 애정,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어머니의 무릎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수술 일정이 잘 잡히고 또 정확한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남은 생에 무릎에 통증 없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한 무릎, 그곳에 연골이 다 닳아버린 그 무릎,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드리려고 적금을 깨고 치료비를 대드리면서 수술해 드리려는 아들의 그 애틋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1: 주님.
0: 주님 수술 일정이 잘 잡히고 잘 수술돼서 건강한 무릎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 어머니 강경희 집사님 건강 주셔서 그 무릎으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이국님의 사연을 보면서, 아, 그쵸. 어머니가 흘려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잘 자라셔서 이렇게 또 어머니께 그 사랑을 또 받은 사랑대로 또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요한일서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죠. 아마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 진상철 형제님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수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427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2년 동안 팔리지를 않아서 잠시 달세를 받다가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속히 매매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너무 귀하죠.
0: 예, 작은 아파트 매물이 잘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1: 네.
0: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1: 그쵸.
0: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1: 맞습니다.
0: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 봅시다, 함께.
1: 네, 좋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4276님,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매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동안 팔리지 않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달세도 놓았지만 지금 비어 있어서 마음이 더 애가 탑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 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어져야 할수 있는 무언가 일이 있을 텐데,
1: 주여.
0: 그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매매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1: 아멘.
0: 작은 아파트 누군가 이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과 잘 엮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는 누가 이 집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원하는 가격에 잘 매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 아멘.
0: 이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년
1: 아멘.
0: 동안 되지 못한 이 매매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만남과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우리 4276번님, 그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0: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올해 2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재발되지 않고 허리가 건강하길 기도합니다라고 이 어려움 가운데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허리디스크.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참 아픈 과정에 있는지를 조금 알거든요. 다시 아프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그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허리가 아프면 온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죠?
0: 그쵸.
1: 그래서 참 허리가 중심인데, 허리가 아프면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7087님 허리 치료 깨끗하게 해주셔서
0: 아멘.
1: 의욕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0: 아멘.
1: 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님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했는데 요즘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주여.
1: 다시 재발할까? 수술한 효과가 없을까 염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주여.
1: 주님, 수술한 허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0: 아멘.
1: 이 허리를 회복해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주님,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힘들고 참 의욕이 사라집니다. 주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하루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리 아픈 거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0: 아멘.
1: 소원합니다.
0: 주여.
1: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1: 아픈 게 회복되어서 건강한 허리로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허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0: 주여.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마 우리 7087님께서 한번 그 수술을 겪었기에 그 두려움이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 걱정 가운데 그 뭔가 한번 견뎌본 아픔이기에 더 두려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그 치료의 과정이 있을 때마다 더 힘을 보태 주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들이 잘 공급돼서 날마다 기쁨, 기도,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15번님,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신데요. 위에 우리 방금 전에 또 기도해드렸던 분처럼 허리 협착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가 정말 중요한데, 허리 협착으로 보행에 어려움까지 겪고 계시다 하는데, 이 시간 만성 피곤도, 또 허리 협착도 하나님 잘 치유해 주시고, 또 일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9215님, 남편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0: 아멘.
1: 만성 피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0: 주여.
1: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다른박질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성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우리 허리 협착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일할 때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 협착이 잘 진정되고 치료되어서 보행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남편이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0: 아멘.
1: 날마다 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루하루 그날의 일거리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0: 네. 남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 주님.
0: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 아멘.
0: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1: 주여.
0: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믿음 속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921호님 남편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일거리가 계속 공급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915번님 가정을 위해 늘 이렇게 앞장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915번님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915번님의 가정 위해서 또 남편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이 돼서요. 기도의 줄을 이어가니까요. 믿음 가지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 하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0: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친절하고 풍성한 품에 풍기는, 안기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4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51세시고요, 남중자 길자님이신데요. 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남중길님께서 님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통증을 줄여주시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믿음의 기적, 또 사랑의 기적, 하나 되는 기적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243님 늘 교회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시는 귀한 중보자신데요. 오늘은 이 성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남중길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 다른 장기로 암이 이렇게 전이가 돼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직 뭔가 분명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더불어서 그 가운데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예, 51세신데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가족들에게도 참
0: 그렇죠.
1: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0: 네.
1: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 우리 9243님 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1: 주여.
0: 이번에는 남중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주님.
0: 그 간절한 중보 기도 주님 들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암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1: 주님
0: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간들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통증을 잘 치료하여 주시기를, 통증을 잘 줄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마지막 가는 길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봐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케어해서 어려운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주님,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우리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입니다.
1: 주여.
0: 주님, 암이라는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일 앞에서 암보다 무서운 죄, 죽음보다 무서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깨닫고
1: 주님.
0: 그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 남중길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1: 주여.
0: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가족들도 주님 붙들어주셔서
1: 주여.
0: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이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며 정말 서로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이 어려움 속에 가족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1: 아멘.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남중길님 통증을 줄여주시고
1: 아멘.
0: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더 어렵고 또 두려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남중길 집사님 또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요. 이 시간 그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 요청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건강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한 일이죠. 아, 우리 익명의 성도님 또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담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마음 되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1: 주여.
0: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주님,
0: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아픈 곳이 없더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가족끼리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1: 아멘.
0: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회적 관계에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1: 주님.
0: 육체도 건강한 육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1: 아멘.
0: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한 뼘 한 뼘 자라가며 전진하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믿음의 길을 더욱더

0: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익명의 성도님 기도 제목 가지고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1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월 17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기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3일차 회무를 이어가며 이단성 규정과 정년 연장 표결 등 주요 현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복음화와 통일선교를 미래 핵심 사명으로 선포했습니다. 김선배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총회장이 어제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제116차 회기의 핵심 과제로 교단 운영 시스템 개편을 꼽았습니다. 권이영 예장통합 신임총회장은 도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1회기 사역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최근 네팔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관련 교과목을 확대했습니다.

0: 아세안 소식 이어집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3일차 회무를 이어가며 이단성 규정과 정년 연장 표결 등 주요 현안들을 의결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계속된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인정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 목사가 구원론과 성령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가진 발언을 지속해왔으며 조심하겠다는 해명도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는 손현보 목사의 설교 관련 보고서를 교단 내 갈등 확산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항존직 70세 정년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425명, 반대 477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회자 최저생계보장과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기쁨의 교회 영입 갈등 수습을 위해 9명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예장백석총회는 영적 장자교단의 사명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49회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복음화와 통일선교를 미래 핵심 사명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극동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채플실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개방에 대비한 현장 전파선교 인재 양성과 통일선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북한의 문이 열리면 평양을 중심으로 방송국을 세우고 극동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을 6만여 한국교회가 1대1로 지원하는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과 교회의 후원 네트워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다음 달 15일 부산 콘서트홀 대합창제를 시작으로 서울 롯데호텔 리셉션과 한양대 운동장 및 노천극장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1956년 12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극동방송은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김선배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 총회장이 어제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제116차 회기의 핵심 과제로 교단 운영 시스템 개편을 꼽았습니다. 김선배 총회장은 임기 1년의 총회장과 임원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총무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바꾸고 산하기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 후보 박수 추대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단 화합과 세대 간 연합 수련의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은혜 재단 활성화를 통한 목회자 노후 대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권위영 예장통합 신임 총회장은 도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1회기 사역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위영 총회장은 새 회기 주제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를 제시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성경 1독 운동, 4월부터 6월까지 온성도 기도 운동, 9월부터 11월까지 모세 전도자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회장은 장자교단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등 연합사업 리더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교 예장합동 신임 총회장도 서울사랑의 교회에서 사역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영교 총회장은 복음적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투명한 권징 강화를 위한 온라인 사법교육 시스템 구축과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 수급난 해소를 위한 평신도 교회 교육사 자격증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내년에 사경회와 기도회의 야성을 되살리는 영적 각성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최근 네팔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 위기 관련 교과목을 확대했습니다. 백석대는 글로벌 외식관 잔디 광장에서 유학생 등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팔 유학생들에게 생필품과 즉석식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수를 초래한 기후위기 관련 교양 교과목 정규 편성 및 전공별 ESG 융합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성진

0: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50%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아,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0: Amen.
1: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병영교회를 섬기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타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야곱 이야기죠. 그런데 형의 축복권과 또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갔던 그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꾼 야곱이 어느새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기도자가 될까요? 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럴까요? 분명한 건 아마 누군가가 야곱을 위해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생각해보면 그 기도들이요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정립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밝은 미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인상 정립되죠. 그리고 많이 그러면요 건강이 또 정립되잖아요. 다독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양과 지식이 또 정립됩니다. 약속 잘 지켜보세요. 신용이 정립되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늘 그러잖아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분명히 정립됩니다. 분명히 정립되고 그 기도가요 어쩌면 그 사람을 바꿔냅니다. 야곱에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분들이 아마 야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땅과 하늘을 잇는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더니,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야곱이 가장 집을 떠났죠. 또 고향을 떠났죠. 가장 외로울 때, 그때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야곱을 바꿉니다. 참 희한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세요, 누군가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쌓인 곳은요 아무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아요. 하늘에서요 땅을 잇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가 있는 그 자리였어요. 기도가 쌓이는 그 자리였어요. 아무리 떠나도요, 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부모를 떠났죠,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떠나게 버려두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한, 기도가 쌓인 그곳에. 저는 제 할아버지의 기도로 사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굳게 제가 확신해요. 제 할아버지는 선교사가 방문했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선교사의 구두 정리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고향 일대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 부를 때 집사 영감님, 집사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할아버지는 교회를 집처럼 드나들며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저를 업고 키우셨어요. 농번기 때 아버지 어머니 모신기 나가면요 할아버지는 저를 늘 등에 업으시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진교는 잘 된다. 우리 진교는 앞으로 큰 일꾼 된다. 하나님 우리 진교를 큰 일꾼 삼아주세요. 큰 일꾼 삼아주세요. 늘 노래처럼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는요.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어요. 게다가 고향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기셨던 제 아버지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고향 교회를 건축하는데 순수하게 감동되어 땅을 드렸던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아들을 또 주의 종으로 바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내 아들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성전에서 또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습니다. 2006년 아버지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해였어요. 저는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년 늦여름에 영국으로 학업의 길이 열려서 무려 한 15년간을 런던에서 공부와 목회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로 구축된 이 사닥다리 덕분에 일명 런던 비사잖아요. 세계적인 살인 물가라 불리는 그곳에서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학업과 목회도 성실하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그때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사닥다리가 제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그곳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를 도와준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 놀랍게 느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제가 영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참 여기에도 기도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기도가 너무 컸다는 걸 느껴요. 이 야곱이 그가 머문 그곳을요 이름을 바꿔요. 루스에서 베델로. 저도요 완전 제 삶의 현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제 울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임받은 교회가요 울산 최초의 복음의 근원지인 병영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기도가 제일 많이 쌓인 곳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기도의 사닥다리를 보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늘 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기도 목회를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 있어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립돼요. 행여나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시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사기꾼 야곱이 기도자로 바뀌면서 그가 머물렀던 루스라는 곳도요. 베델로 바뀝니다. 하나님 집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 야곱, 사기꾼,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이면서 끊임없이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연결시켜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자와 기도했던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정립하세요. 쌓아놓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것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첫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교회로 돌아와 기도하세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인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르짖은 수많은 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멈춰 계신가요? 돌아오세요. 골목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에겐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아플 때 필요한 건 단순히 약뿐만이 아닙니다.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받고 어떤 약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북한 군부대에서 군 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모르핀이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 간부가 공급소에 있던 모르핀을 빼돌려서 두통이 심했다던 아내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아내는 두통이 있을 때마다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이 모르핀을 사용한 거죠. 때마다 통증이 줄어들어서 몇 년 동안 사용 횟수도 점차 늘려갔고요. 부작용이 생겨서 주변인까지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르핀은 의료진의 관리가 필수인 강한 마약성 진통제죠. 그런데 이렇게 의사의 처방도 없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남용하는 경우가 북한엔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가기보다 잘 알지 못하는 약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약에 대해 또 나의 아픔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힘써 하루를 이겨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품이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제때 제곳에서 사용되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 한 줄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와 주고 계세요.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의 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통일돼서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라는 2523님의 한 줄에 아멘의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리 처제 소개로 처음 녹화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0989님 새싹회원이 찾아와 주셨는데 와 처제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로 또

님, 저희는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와 도움의 빛이 비추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57님,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의 정말 마음이 그리고 몸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나눠주셨고요. 북한의 독재가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너무나 귀한 출석 인사 1113님도 보내주셨어요. 동탄에서도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새벽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오후 1시에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7930님. 새벽 예배에 제단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거겠죠? 혹시 저희 새벽 방송에도 함께하고 계신 걸까요? 7930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나눠드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어라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과 또 여러분이 무어라며 듣고 계신지, 그리고 기도의 한 줄까지 출석 인사로 OF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요. 목요일에 OFP데이에서는 오늘도 한 뼘 차이 만나보면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또 한 뼘 좁혀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했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곳에 지금 사회에 나온 지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드보라 집사님의 이야기, 어제에 이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의 매 순서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출석 인사를 나누는 그 모든 순서마다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복음 통일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설렘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어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 편 차이 문제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북한에서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하셨던 0427님의 이런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한뼘 차이 또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참여해주시는 오늘의 OFP데이 오프닝 여러분 들으셨죠? 모르핀을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마약류를 치료나 피로 해소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약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정확한 교육이나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플 때 한 북에서 오신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과에 가서 내가 배가 아픈 걸 치료받기도 하고 뭐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북한이죠. 참 많은 문제가 있는 의료 환경 가운데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입니다.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마약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빙두를 북한 주민들이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통증이 있어서 빙두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 이유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빙두를 사용한 이유가 아니라요. 빙두를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두로 사용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항상 한 뼘 차이를 준비하면서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방법이라니요 하시면서 7424님도 보내주셨어요.

한 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또 한 뼘 한 뼘 더 높아지고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가는 이런 북한의 소식을 붙들면서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빙두, 마약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이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언급되지 않은 것.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죠.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물정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또 어제 이어서 만나보는 시간, 이곳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인 드보라 집사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0: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신학
0: 공부에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선분증 번호는 우리 아들 선분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그래서 다 이렇게 생일원일이라는 거 물건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역 못해요. 제가 그 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제가 아시는 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온 거예요. 제가
1: 네.
0: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아 한국 가면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어떨 때 하고, 하나님 막, 불이할 때 막, 큰 소리로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이제 저 마음은 지금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0: 네.
1: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0: 새벽 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구망해도 못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1: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0: 네.
1: 너무나 기쁘면 예배를 네. 들으시고 계신데
0: 네.
1: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지요.
1: 그래서
0: 엄청 다르지요.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네,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고
0: 네, 자유.
1: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0: 모든 것이 다
1: 먹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0: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선문증 나와가지고
1: 그거 네.
0: 야, 내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1: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

0: 이기도 하고 체제
1: 네.
0: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1: 아,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0: 아, 좋아하셔서.
1: 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0: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1: 국수예요. 네.
0: 국수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1: 네.
0: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1: 네, 그
0: 잔치국수,
1: 옥수수 국수
0: 칼국수.
1: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1: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0: 네.
1: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좀
0: 네.
1: 투박스럽잖아요.
0: 아니,
1: 네.
0: 전혀 그렇지
1: 너무
0: 않으신데요,
1: 투박스러워요.
0: 지금?
1: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0: 네.
1: 너무 존경스러웠고, 너무, 예, 저한테는, 배울 만한 점이다, 배워야 되겠다, 그걸 느꼈어요.
0: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안 믿겨질 만큼
1: 네.
0: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0: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1: 아.
0: 라는 생각을 가미해 봅니다.
1: 네.
0: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1: 네.
0: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1: 제가 우리 그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0: 아, 그렇다고
1: 저한테다가 다
0: 들었어요.
1: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0: 세상에.
1: 기수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랬어요.
0: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뵐수 있고 나눌 수
1: 네.
0: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1: 네.
0: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그런 경제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거기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0: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구입을 하시는데도
1: 네.
0: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1: 아,
0: 있으시잖아요.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1: 네. 네, 맞아요.
0: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1: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잘것 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0: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 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출석합니다. 정답은 4번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새싹회원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4번, 1번, 3번 다양하게 나오네요. 오늘 앞서서 한 차이 정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 차이. 북한 주민들이 이른바 마약의 일종인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지요?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언급하지 않은 것.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벌어지는 남과 북 사이의 이런 간극을 우리가 기도로 채워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급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문제였네요. 착각했습니다. 정답 4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4번, 4번, 1번, 4번.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다른 청취자분의 정답 도전이 보이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제일 많네요. 정답은 4번, 키를 크게 하려고 입니다. 설마 설마 살을 빼기 위해서일까요? 설마요 하시면서 3번 도전해 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당연히 생각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이 빙두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에 대해 잘 몰라서 장마당에서 사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빙두를 샀던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빙두를 살 만큼 그리고 뭐 공부나 다이어트나 이런 걸 신경 쓸 만큼의 북한 주민분이었다면 그래도 평양을 중심으로 아니면 그 재정적인 상황이 조금은 다른 분들의 증언이었겠죠.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주에서 3번 찍어서 보내봅니다. 우리 4162님 찍어주셔서 도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다시 찍어주세요. 3번의 오답이 계속 제일 많아요. 3198님 그리고 4857님 살까기라고 해주셨는데 북한에선 다이어트를 살까기라고 부르죠. 아, 살까기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아셨네요. 새싹 회원이신 7207님은 4번이요 라고 네 글자 너무 잘 보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지금은 비록 닫혀있고 어두워 보이는 북한 땅이지만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소망의 봄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거짓과 절망에 매여있는 주민들이 참된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 땅의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북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깨울 수 있는 소리가 되기를 하시면서 4614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자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출석 인사 나누고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실 때마다 같이 아멘이라고 외쳐주셨죠. 북한을 위해서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0246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드림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두드림의 문을 활짝 열고요. 우리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도전과 함께 오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방송 마치고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7

89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

0: 내 모형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0: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1: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1: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 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 12명이 있는데 근데 공평하게 이렇게 분량이 나눠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는 좀 길게, 어떤 사사는 너무 짧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무려 넉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갈은요, 딱 한 절 나옵니다. 한 절. 너무 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요, 49자더라고요. 49자의 이 삼갈의 인생이 다 설명이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지요. 너무 비중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온니엘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우리 살펴봤던 온니엘. 누가 봐도 훌륭합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그런 사사를 하나님이 당연히 사용하시죠. 그런데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에훗 기억나시죠? 약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 좀 결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또 약점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더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갈과 같은 사람도요,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절로 끝나기 때문이죠. 뭔가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 메시지죠. 인간의 상식과 지혜를 깨뜨리시고 의외의 인물을 의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나 평범해서 뭐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온니엘처럼 뛰어난 모범생 스타일도 아니고 에후처럼 그렇다고 톡톡 튀는 뭐 그런 개성이 강한 스타일도 아니고 나야말로 좀 존재감이 별로 없고 비주류이고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엔 좀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갈을 사용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자, 사사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가지의 수수께끼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언제 나타났는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에후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는 먼저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요, 31절에 보니까요 에후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0절 한절 앞을 보면요,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에훗. 벌써 다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에훗이 왼손으로, 그죠? 왼손을 단련해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서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80년의 평화가 찾아왔죠. 그리고 4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에훗이 죽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은요, 이 삼갈의 활동 시기보다 더 후에 죽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삼갈은요, 에훗을 통해 찾아온 80년의 평화 시기에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아무도 전쟁을 예상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때 삼갈이 블레셋의 군사 6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시기에 왜 600명을 죽였습니까? 사사기 나오는 12 사사들은요, 한 사사가 나타났다가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사사 나타났다가 죽고 이렇게 막 계승해가는 다 그런 모습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12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땅의 이곳 저곳에서 국지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서로 사역기간이 겹치기도 합니다. 에훗은 요단 계곡에서, 즉 이스라엘 땅 동쪽에서 모압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삼갈은요, 에훗을 통해 얻은 80년 평화 기간 중에 서쪽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 부근에서 블레셋 족속과 싸웠던 것이죠. 지중해 해안 평야와 낮은 산간 지역이 만나는 그 지점이죠.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 많은 곳이 가자지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이 바로 옛 가사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때부터 200년 동안 블레셋 족속과 아주 기나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삼갈부터 다윗왕의 시대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언제 들어왔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왔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의 직후에 블레셋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나요?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그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자 그 땅으로 건너 들어왔죠. 동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서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온 거죠. 원래 블레셋 족속은요, 크레타와 에게해 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합니다. 결국은요, 가나안 남쪽의 해안에 정착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를 세웁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이 다섯 개 도시의 연맹체를 만들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철이었습니다. 철.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온 거죠. 당시로서는 아주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직 철기를 다루지 못했고요. 가나안 원주민도 아직 다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을 재련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들도 철을 다루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그 흔적이 나타나지요.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이 철기 문화와 이 기술들이 가나안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결국은 철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요, 이런 무서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농기구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적국의 손을 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요, 해안 평야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지 쪽으로 더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올려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침공을 하기 전에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골짜기를 살피고 침투 경로를 계획하고 이스라엘의 방비 상황을 정탐한 거죠. 근데 그때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이었죠. 삼갈이 블레셋의 모든 크고 작은 공격들을 막아낸 겁니다. 삼갈의 활약 덕분에 블레셋의 본격적인 침공이 무위로 돌아간 겁니다. 정탐 수준의 작은 일에서 멈추어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 주셨던 그 80년의 평화, 그 평화가 삼갈의 노력 덕분에 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삼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나라이든지 교회든지 목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든지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있었기 때문에 에훗이 얻은 80년에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30절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참 쉽게 우리가 읽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한 줄이 쓰여지기 위해서 이 80년의 한 지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밭을 갈고 아이를 키우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할 때에 국경의 어느 골짜기에서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같은 평화로운 우리 교회의 주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조명 아래 에어컨도 나오고 마이크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냥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 이 예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2층 중보기도실에는요, 바로 밑에 이 아래 내려가면요, 2층 예배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참 든든해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 생각을 하면요,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약간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을 떠올리면요. 여러분,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의 괴계를 막아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울며 기도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인내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악한 세력을 막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합시다, 스스로에게. 나는 그 평안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평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이 변방에서 오는 그 위협을 막아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80년의 태평성대가 가능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누리고 있는 평안 역시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평안을 위한 헌신과 싸움에 동참하는 삼갈 같은 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흔들고 위협하는 악한 영들의 시도는요, 언제나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들의 침공을 막아내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내는 이 시대의 삼갈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요, 삼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출신의

수수께끼입니다. 여기서 더 뭔가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개가 더 자욱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요, 보통 사사를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싸웠는지, 얼마나 다스렸는지, 언제 죽어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줍니다. 에훗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드온은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삼갈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지파도, 고향도, 무덤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죽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단서는요, 오직 하나죠. 수수께끼 같은 그의 이름입니다. 이런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사사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이름들은 동명이인들이 성경에 많거든요. 근데 삼갈은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은 찾기가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밖에 가나안의 문헌들에는 보면요, 이 고대 문헌에 이 삼갈이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갈은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이름 앞에는요, 보통 아버지 이름이 붙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낫은요, 여성형입니다. 여성 아낫의 아들 삼갈이란 뜻입니다. 어머니 이름일까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아낫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요, 가나안의 여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전쟁의 여신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아낫이 나오는데요, 매우 잔인한 신이고 매우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벌입니다. 실제로 초기 철기 시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화살 촉에 아무개 아낫의 아들 이렇게 새겨진 화살 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낫을 수호신으로 섬긴 전사들의 집단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삼갈은요, 가나안 종교를 믿는 그 이방인 전사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로 세워진 잔데 그래도 이방인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무기는 전사의 무기가 또 아니었잖아요. 농부의 연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아낫은요, 신의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의문이 여전히 생기죠. 왜 어머니의 이름이 가나안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땄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집안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발을 담그었던 이스라엘 가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이름은요, 이방인의 이름을 닮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우상의 냄새가 납니다. 족보도 무덤도 없습니다. 삼갈은요, 정말로 참된 여호와 신앙을 갖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 비주류 출신이 삼갈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열매를 거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러러보거나 존경받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만 삼갈은 사사로서 민족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충실했고 공동체를 사수해냈고 평화를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제법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가? 신앙이 몇 대째인가? 언제 교회에 등록했는가? 언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여러분, 저는요, 이런 요소들이 완전히 무시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호적인 환경에서 더 나은 열매를 맺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경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에 대한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실로 여긴다든지 원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요, 그것은 편견이 되는 거죠. 그것은 차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삼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름부터 수상한 사람, 어머니 이름에 우상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 아무도 그의 뿌리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 겁니다.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여하는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장자리에 있는 자를, 비주류를 중심에 세워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의 불확실한 이질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파도 고향도 족보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에도 우상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는요, 사람의 출신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매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세상과 같이 편견을 따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방에 이름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요, 그는 무엇으로 싸웠는가? 31절에 보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합니다. 무기에 대한 수수께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가장 놀라워 보입니다. 여러분, 에훗에게는 왼손잡이용 특수 제작 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요, 물매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삼손에게는 나귀 턱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나요?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소를 가르치는 도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밭을 갈 때에 게으름을 피우는 소의 그 옆구리를 쿡쿡 찌를 수 있는 나무 막대기인 겁니다. 끝이 뾰족한 긴 나무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창고 구석에 세워두는 농기구입니다. 이 농기구에는요, 흙이 당연히 묻어있죠. 소똥도 묻어있겠죠. 그런 별로 대단치 않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삼갈이 그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무찔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농기구로 그런 놀라운 전적을 세웠는지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전투였는지 여러 번의 전투를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였는지 다른 군사들도 옆에서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블레셋이 그렇게 자랑하던 철병거가 유대 산지의 좁은 골짜기에서는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갈은 그 지방의 농부였으니까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무찔렀다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우리에게 남긴 두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건져내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사를 세우신 분이 여호와시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는 거죠. 또 사사기 10장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이전에 블레셋에게서 구원받은 사건은 삼갈 사건밖에 없습니다. 삼갈을 통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설명한다면, 삼갈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지 그것은 삼갈이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행한 일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삼갈이 혼자 해낸 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삼갈의 행한 일 뒤에 숨은 소원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가 삼갈의 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삼갈도 하나님의 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삼갈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비주류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사의 평범한 능력을 들어서 언약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소를 모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대단치 않아 보이는 능력, 솜씨 무엇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재주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음식 솜씨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운전 솜씨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솜씨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솜씨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공예, 그림, 누구나 여러분 음악, 누구나 작은 솜씨들이 다 있습니다. 아유, 그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는 별거 아닌 솜씨요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런 솜씨죠. 막대기로 소를 모는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능력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솜씨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솜씨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솜씨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구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 도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능력입니다. 나아가서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빼어난 사람을 쓰십니다. 탁월한 사람도 쓰시잖아요, 당연히. 그런데요, 또 특이한 사람도 쓰셔요. 아, 저 사람 참 개성이 톡톡 튄다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또 그러한 점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비주류야, 아웃사이더야. 나는 별다른 재능이 없어.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인생들이 사실은 이런 세 번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명검이 대부분의 명검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칼일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흙먼지가 묻고 소똥이 묻은, 그래서 외양간에 그냥 세워져 있는 소모는 막대기와 같구나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이름도 빛나는 족보도 내세울 무기도 없는 삼갈과 같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세상의 화려한 중앙 무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 구석에 하이라이트가 조명이 가지 않는 변방 모서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철병거를 앞세운 600명의 대적을 물리치고 공동체의 80년의 샬롬을 지켜낸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주류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변방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보내주신 자리에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해,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 묵묵히 엎드려 기도하며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삼가, 이 시대의 삼갈이 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평안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악한 대적의 그 공격을 막아서고 몸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눈물과 땀으로, 기도로 외부의 공격에 맞서 이 경계를 지켜내는 일에 나도 일조하리라.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내 모습, 보잘것없는 재능, 핑계 삼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의 승패는요, 도구의 탁월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도구를 쥐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의 위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나의 작은 재능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당겨서 내가 그분의 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내 삶을 움직이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위대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0: 나의 평범한 솜씨가 최고의 솜씨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 없는 수고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심으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기쁘고 즐겁게 보람있게 쓰임받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하실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에 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5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국에 0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 워십 남현용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오후 워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어디서든 무얼 하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결단뿐이지만 이 결단을 받으시고 이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워십 지금까지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하시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0: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오늘도 찬양 이 시간은 엄선된 은혜의 찬양으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0: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시편 전체에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길을 갑니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왕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한 사람도 한 뜻대로 사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왕이 8명인데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삽, 요담,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야 옆에 온전하였으며 성경을 말씀하는데 8명의 왕 중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 두 사람만 모든 우상을 없애고 산당까지 없앴습니다. 산당은 히브리 원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높은 곳이 하나님과 가깝다 그래서 자기들 신과 가깝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자연스럽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니까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3장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바뀌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에서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드리던 저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도착해서는 해발 750m 기준 고부지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니 너무나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편리함을 따라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것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냥 대신했습니다. 적당히 자기 편리함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습과 혼합되어져 갖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혼합 종교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 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안식일이 되면 매주 그곳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다음입니다. 세워진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먼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역당이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주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될 때는 온 백성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그 먼 길로 가야 됩니까? 그 먼 길을 가려면 우리가 있는 고장에서는 이 하루 길 걸리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하고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하니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을 왕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고 산당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은 그런 어정쩡한 입장으로 저들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내 눈길과 마음이 이 교회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께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절대 이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온 동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풍요로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예식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그냥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타락한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절대 타협이라는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기는 경기가 미식축구 풋볼인데 이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슈퍼볼은 항상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데 미국 라이트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에 그 열리는 그날 저녁에 미국 전국교회 5%가 주일 전에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올 주일 전에 예배 취소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슈퍼볼 그 결승전을 관람하시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날 저녁에 교인들,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열심히 응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스포츠 게임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고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성수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선박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왜 북한에서 탈출해서 월남하시느냐?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너무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북한에는 3,500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주일날 투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투표를 실시하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일날 투표를 안 갔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이 그걸 구실로 삼아서 목사 장로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저들을 고문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산 치하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월남하자.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월남해서 이것을 정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났을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야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할 때내 마음이 좋으면 내 감정을 따라서 기쁘고 좋아서 나와서 열심을 내다가도 누군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당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라고 하는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것처럼 기쁜 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 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좋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그냥 좋았어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냥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라고 해서 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것도 너무나 좋고 그저 교회 일이라는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주님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기쁘감사함으로 예수를 믿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을 세워놓고 편하게 내 자신의 모습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은 벌써 내가 산당을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내가 내 마음속에 산당이 생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비판적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만하고 있다가 하면 내가 산당이 이미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산당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주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나라고 하는 산당을 딱 내가 내 마음에 자리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 받다가 어느 날은 은혜 전혀 못 받고 구경꾼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 대신 세워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

0: 하며 우리 삶 가운데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꼭 무슨 동상을 만들었고 절하는 게 그런 우상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업에 눈이 멀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사업장에 가 있다면 그 사업장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을 주신 그 복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인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우상을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70쯤 되셔서 애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에게 눈만 뜨면 우리에게 찬날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으니까 너무 신나서 이삭아 눈만 뜨면 그냥 이삭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을 준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에게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나를 경배하지 않고 이삭에게만 찾고 있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이고 아들을 가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우상을 깨뜨리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00세 때 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3일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막으셨습니다. 20장 11절 12절입니다. 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야곱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상가대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지역번호 02-6181-9191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잠시 쉬고 영적 재충전을 하시려고 몇 달간 안식월을 보내셨는데요. 안식월을 마친 후 다시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담감이 확 밀려오더랍니다. 오랜만에 복귀하는 것이니 성도들은 아주 영적으로 강력한 설교, 대단한 설교를 기대하는 것만 같은데 몇 달 쉬는 사이에 설교하는 감이 좀 무뎌진 것만 같고 주일이 다가올수록 뭔가 강렬한 설교가 준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으로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런 괴로움을 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너는 왜 그렇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목사님께서 뜨끔하셨더랍니다. 생각해보니 스트레스를 받았던 원인은 성도들로부터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로워, 우리 목사님은 역시 대단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목사님은 다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하나님, 은혜롭고 좋은 설교를 하는 멋진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제 모습은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좋은 평가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결단하자 마음의 요동함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 뜻대로만 따라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오늘 오후 함께하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최재도 작곡, 바리톤 윤성원과 첼로 조수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서서 어느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들려드렸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예화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구나. 갑자기 더 친근하게 느껴졌는데요. 내가 뭘 어찌 해보려 하면 그 순간 괴로워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그 순간부터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셨나 봅니다. 한 주의 일상을 보내면서 목요일에 오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또 피로가 몰려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떤 삶의 고단함을 안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과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보내신다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늘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5시 16분이 됐네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일상의 이야기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972번님께서 배경화면 카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아마도 말씀 씨앗 배경화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하나 정해서 목사님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배경화면으로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죠. 이번 주의 배경화면 주제 성구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익숙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번 주에 이 안위하신다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봤죠. 물 속에서 숨을 꽉 참고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후 하고 숨통이 트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안위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보호해 주신다의 수준이 아니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긴박한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숨통이 트인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라고 하네요. 사망의 골짜기를 매일매일 걷고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 우리를 결국 숨통 트이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멋진 캘리그라피 배경 화면으로 만들었는데요. 아직 못 받아보신 분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602번님, 내가 안길 때마다 언제나 넓은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보내면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가 이어서 AJ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경쾌한 두 곡의 찬양 이어드렸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고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찬송가 색다른 멜로디의 편곡으로 이화 챔버 콰이어의 합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559번님께서 어제 시아버님 납골당 다녀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돌아가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며 모두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천국을

외국으로 떠난 가족들 떠올리다 보면 뭉클하기도 하고 그리워지기도 하지요. 그래도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처럼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지요. 구원받고 주님 품에 안긴 시아버님, 나중에 또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또 귀한 일 계속 이 땅에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0559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신청 찬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앞서서 색다른 편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로 같은 찬양 이어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0: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아시죠? 당첨 문자 따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191번님, 저는 하루 중 이맘때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저녁으로 가는 빛도 좋고요. 선선한 바람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시원한 바람도 맞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지난 여름엔 조급했는지요. 아마도 얼마 전 교통사고로 참 힘들었던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치료 중에 있는데 기다리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잔잔한 방송 또 편안한 음률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아유,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우리는 분주한 하루 중에 참 수많은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고 또 감당하면서 지내죠. 그런데 또 왜 그렇게 인내의 시간은 더디게 느껴지는지, 언제나 이렇게 연단과 또 훈련의 과정이 다 필요한가 봅니다. 그럴수록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 숨겨진 은혜를 새로이 경험하기도 하지요. 우리 0191번님 또 교통사고 당하시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시지만 곧 회복하실 것을 믿고요.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곡으로 Turn Your Eyes Upon Jesus,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숨겨진 은혜를 또 발견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책임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사도이며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주님의 권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과 책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위대한 진리, 즉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이시며 모든 신자는 그 몸의 지체이고 각 지체는 그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칠 특권과 책임을 지녔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이 부분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과 각 지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신자는 다음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성경적인 몸의 개념을 실천합니다. 첫째, 당신은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닙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해 당신이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몸의 각 지체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지식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자신이 몸에 더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닙니다. 둘째, 당신은 몸의 지체이지 클럽 회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당신은 몸의 지체이지 클럽 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교 클럽처럼 여기지만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이지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체로서 모든 지체는 중요하며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각자 서로 지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교 모임은 가입하든 탈퇴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있든 없든 사교 모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중요합니다. 어느 몸처럼 어느 한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온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도 한 지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떨어져 나가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도 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웃는 자입니까? 일요일 아침에만 웃는 처에서 나오십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웃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은 클럽 회원이 아니라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여러분은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입니다. 은혜를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은사를 사용합시다. 여러분은 단순히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몸의 지체인 것은 알지만 은사를 받은 지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여러 영적인 은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아니라 몇 가지 은사입니다. 6절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의 성경

0: 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들처럼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은사의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료 신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영적인 은사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도 동료 신자들의 필요에 더 민감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은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글을 쓰고 준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8절에 권면 또는 격려, 나눔, 인도, 자비와 같은 다른 영적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도 영적 은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자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은사를 받았으며 모든 은사는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건한 신자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1960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조국이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너희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로마서 12장은 이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분명히 적용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 하지만 내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청소하거나 수리하는 일, 소그룹 성경 공부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가르치는 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가져다 주는 일, 청년부를 인도하는 일,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일,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군인이나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는 일, 사별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 등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필요는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기쁨과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공동체 생활의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주...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주변을 보면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품위 있는 언행과 배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 내 모습, 주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예수님을 몰라도 오히려 나보다 충분히 천국에

대학에 들어가 마땅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은 왕의 자녀입니다. 물론 세상의 왕은 전쟁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녀는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은 끝까지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왕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오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아이자 61의 찬양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고요. 빛 대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빛된 삶 가운데 아니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를 삼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복된 삶이고 또 성도의 특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게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잘 빛된 삶을 보내고 계신지 빛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겁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가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까요?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진정 이 같은 날이 우리에게 온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이 찾아온다면 그날은 할렐루야 데이겠지요. 이 날을 맞이한 이가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좋은 왕궁에서 나오는 더 좋은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던 그 왕궁 보좌에서 술람미 여인의 거친 손을 잡고 나온 날인데도 말이지요. 만일 우리가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났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뛸 듯이 기쁜 날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바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저 술람미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래 묵은 나무임에도 열매를 맺는, 기대할 수 없었던 열매가 맺히는, 이전에 없던 가을날은 꼭 찾아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신나게 외칠 해피데이를 주십시오. 아멘.

0: 크룩스의 오 해피데이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인터뷰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조금 더 해외로 나가보겠습니다. 해외도 그냥 해외가 아니라 무려 남반구가 되겠습니다. 자, 남반구. 남반구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북극성이 아니라 남십자성이 있는 곳이고요. 또 그거 아세요? 변기물을 내리면 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산타가 여름에 또 온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 호주에서 잊혀져가는 애보리진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정훈채 선교사입니다.
0: 예,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정훈채 선교사님. 예, 정훈채 네. 선교사님 지금 호주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방금 인사하시면서 저희가 평소에는 듣기 힘든 애보리진이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1: 네네.
0: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딱 뵈었을 때는 뭐 이제 제가 연세를 모르니까
1: 네네,
0: 뭐 동안이시다 예. 어떻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네.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어떻게 몇 학년 몇 반이신지요?
1: 예, 한갑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62세인가 3세가 되는 예.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한 1, 2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네.
0: 그러면 환갑은 어디에서 맞으셨습니까?
1: 예, 호주에서 맞이했지요. 네, 예. 조촐하게 가족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0: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그 요즘에는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한국에서도 환갑보다는 칠순팔순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그렇죠. 추세인데요. 네, 네. 이제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떠세요? 그 환갑이라는 개념이 그 더 소중한지 아니면은 환갑이었나 싶은지 어느 쪽이셨는지.
1: 뭐, 그 젊었을 때 이제 30대, 40대, 50대를 부지런히 호주 전역을 운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0: 예.
1: 실제적으로 뭐 나이를 많이 느낄 수 없었고요. 어느덧 또 이렇게 바쁘게 보내다 예.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마음은 청춘입니다.
0: 얼굴도 네. 청춘이시고요. 몸도 저보다 훨씬 더 청춘이신 것 같습니다.
1: 별 말씀.
0: 우리 정훈채 선교사님 이제 태어나기를 호주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아까 이제 젊은 시절을 호주에서 보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금 더 이제 그 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었었는지 아니면 또 언제 예수님 만나셨는지 그 가정환경은 어떠셨습니까?
1: 예, 저는 16 중3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0: 예.
1: 친구의 전도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0: 예, 예.
1: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0: 때문에 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동네가 사촌, 팔촌, 육촌, 뭐 육촌, 팔촌 이렇게 온 친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1: 약간 집성촌 같은
0: 뭐
1: 느낌이
0: 그런 것이 있죠.
1: 있으시겠네요.
0: 네. 그래서 추석이나 이렇게 또 구정이 되면 정말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아가면서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 문화의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죠.
1: 그럼 혹시 우리 선교사님 어렸을 때에는 진짜 밤 12시 딱 넘어가면 그때 제사 드리는
0: 어떻든 간에 하루 종일,
1: 아,
0: 이렇게,
1: 하루
0: 물론
1: 종일.
0: 그렇죠. 예, 저기, 어느 한 집이, 그, 제사 날이 되면,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이런 이제, 추석과 같은 그런 때에는,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조상을 모신다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던 거죠.
1: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네 집, 네집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그냥 한 가족이자 친척이었네요.
0: 그렇죠. 정씨 집안의 그 어떤 그 마을로 이렇게 자랐던 거죠.
1: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라온 그 어릴 때 가정 환경으로 우리의 어떤 상식이랄까요? 기본 생각이 이제 고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에 그런 제사 문화가 당연한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반항심이 있으셨는지
0: 뭐
1: 궁금하네요.
0: 처음에는 그 전체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죠. 아버님이 이제 무교라고 하면 아 저도 뭐 초등학교 때 당시도 국민학교지만은 뭐 무교라고 기록을 했고
1: 그렇죠.
0: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또 확신했고 또 그러한 신앙적 또 죄의 용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고 그런 모든 우상과 또 이렇게 미신과 전문화는 또이 땅에 참, 참 불쌍한 그런 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구나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1: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뭐, 교회에 이렇게 딱 같이 갔을 때 어떻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셨는지 아니면 어떤 그 그냥 교회에 발을 디디는 어떤 그런 기간이 좀 있었는지.
0: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더 좋아했고요. 교회 가니까 찬양을 너무 좋아했고 사실 교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수요일 날 이렇게 뭐 비가 조금 내리는 수요일 날이면은 뭐 성도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찬양을 제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또 제가 그동안에 뭐 16이면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마는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만지실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실 때에 그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이 정말 저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1: 그래요.
0: 정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죽여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돌이켜 아니 아닙니다. 저는 살아야 됩니다.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경험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고
1: 그때 수요예배 참석했던 분들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 중3 학생 하나가 죽여 주십시오. 아니 살려 주십시오. 이야. 강렬한 체험에.
0: 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1: 주님이.
0: 뭐, 다니 좀 얼마 안 됐을 때에 바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그래 하고,
1: 아, 그렇습니까?
0: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1: 자, 믿지 않는 가정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집성촌 가족 친척들이 다 있는 마을에서 제사가 당연시되는 그 어린 시절을 살아오다가
0: 그렇죠.
1: 그러다가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딱 나타났는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고운 눈길로 보시지는 않았겠죠.
0: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삽자루로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하면 이제 워낙 이제 잔소리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냥 제가 나와야 되는 그런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잠시 머무르던 어떻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모친이 이렇게 와서 격려도 해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 그래요. 그 약간의 그 부모님이 온도차가 좀 있었네요.
0: 아니, 많이 있었죠.
1: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뭐, 아무래도 막내 아들이고
1: 아,
0: 하니까
1: 막내.
0: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1: 예.
0: 또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마는 이렇게

0: 시간마다 이제 철야나 또 새벽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1: 예.
0: 그 이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이제 96년도에
1: 예.
0: 만한 16년 만에
1: 그러네요.
0: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1: 예.
0: 제가 호주로 가기 전에 바로 한주 전에
1: 예.
0: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등록을 하고
1: 할렐루야.
0: 이렇게
1: 어우.
0: 좀 교회에 모시고 간그
1: 예.
0: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 너무나도 기쁜 그리고 귀한 소식입니다.
0: 예, 참
1: 예,
0: 감사하죠. 하나님
1: 정말
0: 영광 돌려드립니다.
1: 아멘입니다. 기적과 체험, 그 기적의
0: 네네.
1: 체험들을 다 이렇게
0: 네네.
1: 누리셨네요, 여러 번.
0: 예,
1: 예.
0: 감사하죠.
1: 지금 어떻게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는지.
0: 예, 그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4개월 만에 저희
1: 예.
0: 호주 있을 때에
1: 예.
0: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1: 4개월 만에요.
0: 그렇죠. 예, 아마도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1: 오,
0: 몰랐습니다마는.
1: 예.
0: 그런데 4개월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막내가 목사기 때문에,
1: 예.
0: 그 육촌 당숙 아저씨들이 이렇게 형님하고 큰형님하고 의논을 해서
1: 예.
0: 막내가 그래도 나와야 그 장래가 되지 않겠냐 좀
1: 예.
0: 기다려 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뭐 바로 당일날 티켓팅을 하려고 했는데 좀잘 여의치가 않아서
1: 예.
0: 오버낏이 되는 그때에 이제 티켓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블페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 예.
0: 그래도 참 아버님의 소천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이
1: 예.
0: 우리 일가 친척 어르신들에게도 무엇인가 도전이 되겠다 생각돼서
1: 예.
0: 이제 급히 나오게 됐고, 또 나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1: 예.
0: 그 4개월 만에 아버지가 신앙의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1: 할렐루야.
0: 이렇게 필리핀에 선교하는 분이 와서 간증할 때, 뭐 어르신이 뭐 당시 뭐 아무 그 돈벌이가 없지만은 이렇게 뭐 5천 원 후원도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도 하셨고,
1: 예.
0: 또 제사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곧 구정이 되었잖아요.
1: 예.
0: 그때에도 본인이 다리가 아프다고 교회 나간 이래로 내가 다리 아파서 절을 못하겠다 하면서 뒤로 설설 빠지는 그런
1: 예.
0: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1: 예.
0: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참, 참, 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 참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0: 맞습니다.
1: 우리 선교사님이 호주로 건너가기 바로 한주 전이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때
0: 네네.
1: 그런 교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지
0: 그렇지요. 네.
1: 생각만 해도
0: 맞습니다. 그
1: 어,
0: 이후에 모친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1: 예.
0: 그건 한 30여 년 신앙생활을 지켰고,
1: 예.
0: 지금도 요양원에서 주일날 오후에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를 하시고 있습니다.
1: 아, 예. 참 귀한 우리 막내 아들이 그 영생의 효도를 하셨네요.
0: 감사하지요. 네.
1: 예. 자, 우리 호주 선교사님이신 우리 정운치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핍박으로 시작했지만, 그 부모님을 또 주께로 인도한 그 놀라운 그 기적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신데요. 자, 그렇게 그러면은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를 하고 또 호주로 건너가셨지 않습니까?
0: 네네.
1: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0: 맞습니다.
1: 그
0: 네.
1: 어린 시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는 이제 서원을 하셨는데
0: 네네, 예.
1: 그 우리의 입으로 말한 서원도 주님이 물론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
0: 네네.
1: 서원을 지켜서 그 신학을 하는 그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 사실 그 중3이니까 16세 제가 서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 예.
0: 그로부터 10년 후에 길이 열렸어요.
1: 어.
0: 저는 사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1: 예.
0: 뭐 영어라든지 다른 그 일반 어떤 기초 학문에 대해서 많이 약하거든요.
1: 예.
0: 그래도 이제 중3의 그 겨울방학 때 변화가 됐는데, 이미 공고에 등록은 됐고
1: 예.
0: 그래서 학교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 예.
0: 들어가자마자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제 대학을 신학을 할 거기 때문에 제 시간을 좀 제가 실습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할애해서
1: 예.
0: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1: 예.
0: 당시에 그 학도호국단 호실이 있잖아요.
1: 예.
0: 거기서 이제 혼자 제가 이렇게 대학을 준비하겠다고 공부한 거죠.
1: 예.
0: 근데 사실 뭐 대학이란 것이 참 쉽지가 않아서,
1: 예.
0: 또 재정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뭐 재수 삼수 사주도 군대 갔다 오고 또 다시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1: 예. 예.
0: 한 6수 만에
1: 그래요.
0: 제가 이제 26이 될 때에
1: 예.
0: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요. 신학의 과정을.
1: 예.
0: 그로부터 신학 때그 과정 4년과 신대원 3년의 과정이 뭐 스트라이트로 바로 그냥 연결이 돼서
1: 예.
0: 만 7년의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강도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1: 예.
0: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선교의 부르심을 받는
1: 예.
0: 그런 또 동기가 된 것입니다.
1: 단기 선교

0: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1: 제가 인도 벵갈로르에
0: 예.
1: 뭐 며칠 안 됐습니다. 한 열흘 남짓 다녀왔는데 저와 예. 제 아내가 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잠시 다녀왔는데요.
0: 예.
1: 예, 거기서 현지인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제 아내가 유심히 보면서 외국에서의 사역도
0: 예.
1: 또 선교의 사역도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는가 아, 그러한 좀 이렇게 이야기를 그 말에 제가 좀 속았던 것 같아요.
0: 생각에 글쎄요,
1: 감사의 예. 내용이지요.
0: 그럼요.
1: 사역 속에서
0: 예.
1: 그 졸업을 하고 그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개척지를 물색을 하고
0: 예.
1: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저인데 선교는 전혀 몰랐던 거죠.
0: 그러네요. 예. 생각해보면 주의 종으로의 서원은
1: 네네.
0: 있었지만
1: 네네, 예.
0: 선교사 또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로서는
1: 그렇죠. 네.
0: 생각도 안 하셨는데
1: 전혀 생각도 못했죠.
0: 오히려 사모님께서
1: 네네, 예.
0: 당신은 오히려 그쪽에 은사가 또 사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1: 네네, 그렇죠. 네.
0: 예. 아, 원래는 이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사모님께 네. 허락을 받는 그 과정이 일반적일 텐데.
1: 그렇죠. 네, 예.
0: 그렇지 않았네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 사모님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격려, 뭐 저희는 그 사역, 그 전도사와 강도사 사역이었기 때문에 뭐
0: 예.
1: 재정적으로 사실은 거의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0: 예.
1: 사명 따라서 한번 결단해 보자 하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0: 예.
1: 영어를 배워야 되지 않느냐.
0: 그렇죠.
1: 순수한 마음이지요. 보통 선교사가 파송되면
0: 예.
1: 파송 이후에 한 만 2년은 언어의 연수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0: 예.
1: 이제 반대로 된 거지요. 저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언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나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구나.
0: 예.
1: 그래서 전 재산을 이제 전세 비용 500만 원, 전 재산을 끌고 모으니까는 1년 학비가 나왔어요.
0: 예.
1: 그걸 다 1년 언어 연습비로 등록을 했습니다.
0: 그게 이제 자비량이 된 거네요.
1: 그렇죠. 예.
0: 예. 예.
1: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당시에.
0: 그러네요.
1: 그래서 96년 이제 후반에. 그래서 또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또 우리 당시에 노회장 목사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셔서
0: 예.
1: 유학 목사로 일단은 이렇게 파송을 해줬고
0: 예.
1: 언어 공부를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준비해 준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편도 티켓팅을 하고
0: 예.
1: 그렇게 출발했던 겁니다.
0: 아, 그래요. 지금
1: 네.
0: 이제 울산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네.
0: 제가 그래 아까 여쭤보지도 못했네요.
1: 네네.
0: 그 나고자라는 곳 또는 이제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곳 울산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1: 네, 저는 뭐 경기도였기 때문에
0: 예.
1: 실제적으로 지방은 울산이 처음 내려온 겁니다.
0: 예예.
1: 그래서 경기도의 모교회로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인천에 가서
0: 예.
1: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울산에 내려왔고 그래서 울산 노회에 제가 처음 발을 디딘 것이 바로
0: 예.
1: 199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이죠.
0: 그러네요. 예,
1: 그때부터 이제 노회에 또 울산에 속한 교회들과 좋은 또 유대관계 속에서 유학의 길과 선교사로서의
0: 예.
1: 파송 절차가 다 은혜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0: 그러네요. 자, 목사님이 이제 호주 선교로 가시면서 아까 처음에 인사하실 때 에보리진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0: 제가 이제 그 호주 옆나라 뉴질랜드에 살 때 뉴질랜드 원주민을 그 마오리라고
1: 그렇죠.
0: 불렀는데
1: 네, 네, 예.
0: 호주 원주민이 그 에보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예.
0: 그 에보리진이라는 게 사실은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1: 네, 네, 예.
0: 그 에보리진 선교, 그 물론 이제 에보리진이라는 단어가 그 이제 서구의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간신히 평균치가 되려나 뭐 에버리지가 되려나 뭐 그 평균 이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에버리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말씀하신 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경우는
0: 예.
1: 사실 언어가 하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아주 강하게 모습 군사처럼 보이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들어갈 때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계약 조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0: 예.
1: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호하고 자기들을 새롭게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호주는 좀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에버리진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좀 다릅니다.
0: 그 외견적으로 그렇게 멋지지는 않지요.
1: 예, 그 사실 좀 이런 말은 좀 그렇겠지만은 우리 그 교과서에서 보았던 이제 그런 마리용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이 움푹 돌아가고 광대뼈가 나온
0: 예.
1: 또 아주 까만 그런

0: 그런 모습의 원주민들인데요.
1: 그래요.
0: 그 대륙에, 그 넓은 대륙에 흩어져 살았던 원주민들이었고,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도 한 200여 개의
1: 200여
0: 언어들이,
1: 개요.
0: 예,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1: 하기사 호주가 대륙인데
0: 그렇죠. 네.
1: 거기에 그렇게 200여 부족으로 떨어져
0: 네네.
1: 있다면은
0: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1: 예.
0: 외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올 때에
1: 예.
0: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돼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또한 가지는, 유럽인들이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이제 발견한 거잖아요. 그
1: 예.
0: 신대륙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땅에 에버리진을 이제 무자비하게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1: 예.
0: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런 과정에서 1967년도에 이제 비로소 호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1: 예.
0: 한 2세대에 걸쳐서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 그 스톨론 제너레이션의 역사가 있어서
1: 정말 잃어버린
0: 부모와,
1: 세대.
0: 그렇죠.
1: 예.
0: 부모와 아이들을 강제로 떼서
1: 예.
0: 부모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집단 교육을 했고, 그때에 이제 뭐 혼혈 정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하게 하면서,
1: 예.
0: 어떻든 간에 이 땅에는 사람이 없어졌어야 됐다는 것을 좀 어떤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이
1: 그러겠네요.
0: 지금 정치, 우리 그 호주 사회와 또그 일을 안타깝게도 캐톨릭과 성공회가 그 일에 함께 인볼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원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1: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셨을
0: 그렇습니다.
1: 텐데요.
0: 네.
1: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호주 선교사님이신 정운채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오늘은 호주 선교사로서의 본격적인 사역 이전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뤘고요. 내일 이 시간에 한번더 모시고 호주 사역, 그 에보리지 원주민 사역과 또 한인 선교 사역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나를 향한 주의 사랑,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였지요.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6시 44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클래식 찬양 함께 하시죠. 먼저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아이노 쌉창단이 부르는 보혈 찬송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나이노스 합창단의 보혈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찬양, 전은주의 음성으로 소원 준비했어요. 단 하나뿐인 우리의 소원,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5329번님께서 지선님 한동안 방송을 못 들었어요. 오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시면서 공원에서 걸으며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올 곳이 있으시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니까요. 또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나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3759번님께서도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7283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샬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이 찬양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극동방송 듣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이 시간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또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해주신 찬양들 이어서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수진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까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과 물과 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자녀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낳은 사람답게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싶은데 그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교회에서 평생 동안 한센병 환자들 돌보면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지역에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첫째 아들 23살인 동인군과 18살이었던 동신군이 친미 반동주의자로 지목이 되어서 좌익 학생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명의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내가 받았던 그 슬픔과 충격, 도대체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아들, 두 명의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아들 죽인 그 살해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응징해야 되죠.

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기어이 재판정에 세워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되죠. 아무리 그렇게 한들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두 아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목사님이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고뇌 찬 기도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거듭하시고는 당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 책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죽인, 내 두 아들 죽인 저 원수 석방시켜 주십시오. 석방만 시켜주면 그를 내 아들로 입양을 해서 좋은 사람 만들 테니까, 내가 잘 교육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 테니까 꼭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손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양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 파급력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재선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양아들로 사는 그의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 손으로 그 두 아들을 죽여놓고 그 집에서 아들로 산다. 제정신인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평생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양아버지였던 소몽사님의 따뜻한 돌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양에 세워진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말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직접 손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김구 선생이 1949년 4월 17일자 서울신문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여수교회에 손양원 목사의 사적을 듣고 나는 그분의 종교가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탐복하고 경의를 표한다. 공산당을 진정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과 수완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손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아니 원자탄은 아니더라도 사랑의 수류탄, 원자탄은 우리가 못 되더라도 수류탄 정도만 되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낳은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 증거가 있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노멘 하셨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계셨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억지 주장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소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실제로는 그런 증거도 없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저러고 있다고, 아, 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다소간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수학이나 논증이나 이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생각하는 신앙이 된다,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은 아무 근거나 논리나 증거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인을 소환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세 개의 증거를 제시할까요? 우리 신명기 17장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럼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뭔가 판결을 내릴 때 최소한 두 명 혹은 세 명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세 증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증거가 모두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법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증인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둘은 말은 같은데 한 사람의 말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결정을 내릴 때 증인들의 증언들이 꼭 그랬습니다. 당시 상황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 내려졌습니다. 진짜 무도한 판결이죠. 불법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소환한 증인들의 증언은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셋이 다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증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물이고 두 번째 증거는 피. 첫째는 뭐라고요? 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피. 물과 피인데 이 두 가지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이해를 하려면 물과 피가 뭔가 그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물과 피가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무슨 암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물과 피가 뭔가 하는 것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요한일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1세기 성도들은 쉽게 이해했을 텐데 우리는 쉽게 의미가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이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은 세례이고 피는 성찬이다. 물은 세례이고 피는 성찬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럼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할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해석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둘째는 물과 피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흘리셨던 피와 물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해석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뭐가 나왔다 되어 있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 순서가 뭐 중요합니까? 물과 피나 피나 물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창에 찔리면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이고, 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이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물과 피, 즉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하는, 함축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에 그것을 압축하는 표현이 바로 피와 물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일서를 설교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단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지주의 이단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피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피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세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령님이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긴가민가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으면 믿겠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고 나는 지금 건조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자기 감정을 따라서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의 기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 여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감정에 기반한다면 얼마나 허술합니까?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내 기분이 좋으면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허술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아닌 거예요. 뭔가 드라마틱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끝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니라. 진리니라. 성경에서 증인이 있으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세 명. 오늘도 사도 요한이 세 명의 증인을 소환했으니까 저도 세 가지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 세 말씀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낳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확신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내 상태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버젓이 직분도 받고 오늘 주일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주저해요. 저 구원파 이단, 저 구원파 이단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인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지금 제가 좀 부족해서요.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열심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열심히 좀 떨어져가지고 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 아무리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네. 엉뚱한 소리.

0: 그러니 구원의 확신은커녕 사랑하며 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더더욱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대학 시절 폐결핵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의사가 대뜸 하는 말이 이제 약을 끊어도 되겠습니다. 약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다 나았다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야죠. 기분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오 목사님은 의사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아, 의사가 다 나았다 하니까 그날은 약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전히 안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약을 끊으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 저 의사의 말 못 믿겠는데. 그래서 약국에 가서 6개월치 약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먹었대요. 의사가 다 나았다는데. 의사는 분명히 나았다는데 계속 약을 먹고 투병 생활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6개월 동안 산 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결핵균이 없는 사람이 또 약 먹으면 땀병 생긴다고. 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자, 약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나았을까요? 여전히 이상이 있었을까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면 다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 나았다는 확신이 드니까 목사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늘 보던 하늘인데 그날 보는 하늘은 더 파랗게 느껴집니다. 흔들리는 나뭇잎이 오늘은 마치 자기에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6개월 전에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6개월 전에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예의를 중요하게, 동방예의지국 예의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는데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의 두 생의 증인의 말이 맞아도 맞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 증인을 세우셔서 하시는 증언이니까 얼마나 더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제발 믿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기분, 감정, 그곳에서 찾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과 딸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순종하며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번,

17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낼 정도로 신앙심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수로 성공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기기 전 8개월 동안 많은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고요.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는 이런 말씀의 밑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이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더라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0: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팀룩 워십의 선하신 나의 주, My Lord, You Are Good 함께 하셨습니다.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1절 말씀으로 시작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두 곡의 찬양 먼저 함께 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준하와 나의 찬양이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준하와 나의 주 예수님.

고맙고요. 애쓰신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 인사해 주신 8930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3369번님도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주일에 찬양 올려드릴 드럼 연습하고 가는 중에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피디님의 음성과 찬양이 평안하게 감싸주네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통해 들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그 소망과 희망을 가득 넘쳐흐르게 하는 주님의 만지심으로 다가가기를 기도할게요. 0347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나의 갈길다 가도록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도현님의 찬양으로 들려드릴게요.

스테펜 맥휘터의 Belong to You 들으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베델 뮤직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서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4장 카르타고에서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자식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던 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주신 믿음과 통찰력 있는 영혼으로 내가 처한 영적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미리 아셨고 당신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눈물로 그 땅을 적셨는데 신실하신 당신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꿈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신성 모독이라는 엄청난 죄의 수렁에 빠진 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나와 함께 한 지붕 아래서 한 식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허락하고 인내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어떤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로 만든 잣대 위에 서 있었는데 한 멋진 청년이 입가에 미소를 잔뜩 머금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에게 날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쳐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자식인 나의 멸망 때문에 슬피 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안심하라고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

이와 내가 같은 잣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꿈이야말로 당신이 어머니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내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과거에 대해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들은 말은 그분이 계신 곳에 너도 있다가 아니라 너 있는 곳에 그분도 계신다는 것이었다. 어째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여,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 내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고백합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에게서 들은 당신의 응답은 환상 그 자체보다 오히려 더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내가 말했던 그럴싸한 거짓 해석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할 때까지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어머니는 미리 예견했습니다. 비록 먼 훗날 이루어졌지만 그 거룩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큰 기쁨이었으며 당시 절망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난 그러고도 9년이라는 세월을 더 죄의 진흙탕과 거짓의 암흑에서 뒹굴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슬프게도 나는 더욱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순결하고 경건하며 침착한 여인인 내 홀어머니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도 나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날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어머니에게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일이 많지만 대부분은 잊어버려 내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교회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성경에 정통한 주님의 신실한 종인 한 주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주교를 찾아뵙고 나를 만나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해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타일러 설득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주교는 이런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어머니의 부탁을 지혜롭게도 거절했습니다. 내가 사이비 종교에 미혹됐기 때문에 가르쳐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이미 난해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의 처사는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당분간 아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세요. 오로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만 하세요. 그는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 잘못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교는 어머니에게 많이 교회에 심취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마니교는 기독교와 불교의 여러 요소를 가미한 종교입니다. 그는 어릴 때 마니교에 빠져있던 어머니에 의해 마니교에 넘어간 뒤 마니교에 관한 책들을 거의 독파했을 뿐 아니라 전부 베껴쓰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마니교가 이단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사이비 종교를 버린 것은 논쟁이나 증거로 설득을 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단임을 깨닫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어머니는 끈질기게 그 주교에게 아들을 한번 만나달라고 눈물로 매달리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간청에 주교는 약간 불쾌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아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분명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말씀을 종종 내게 들려주셨는데 주교가 남긴 마지막 말은 마치 하늘에서 울려온 하나님의 음성처럼 어머니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해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 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 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회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입니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꼭 만나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울산극동방송.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노래하는 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돈 모엔의 I Offer My Life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첫 곡의 제목이 내 삶을 드립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하면 보통 시간이나 물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드림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는 거는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내 계획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삶을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평범한 목요일 하루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산 순간도 있고 뭐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하루를 그분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진보라의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바비 메이슨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리 랜드와 스테판 맥워터가 함께한 God of My Restoration, 그리고 베델 뮤직과 브루클리 거트우드가 함께한 Holy Song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드린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살 때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의의 나무, 강명식의 그가 하시니, 송정미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전문 기업이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 전문가 루이스 거스너가 이 회사를 살리려고 부임했을 때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회사가 살아날 확률은 20%도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거스너는 먼저 회사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판매한 컴퓨터에 공통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업에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스너는 문제가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전량 회수해서 수리한 뒤에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정책이었기에 경영진은 반대했지만 거스너는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미국 전역에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동안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회사의 이미지를 단번에 신뢰의 아이콘으로 바꿔놨습니다. 거스너는 부임한 지 5년 만에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8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우량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93년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이 된 IBM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온전한 복음뿐임을 다시 한번 대석해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소통으로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대로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 뭐 지름길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그냥 정통으로, 정면 돌파라고 하죠. 그 방법이 가장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소통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린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은 제프 넬슨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고요. 또 남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나게 있기를

벨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처럼 남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빠른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리스탈 루이스의 Lord, I Believe in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듯 합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약 100일 정도 남았을까요? 그쵸? 연말을 조금씩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고 지나면은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 그러다 보니 계절도 가을이 된 것 같고 시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만 갑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혹은 바다 위에 망망대해 그냥 떠 있는 건 아닌지 막막하시기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내 갈 길을 이미 아시고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지요?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자고요. 나의 갈 길 예수가 인도하시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망망대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확신의 반석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함께 고백했는데요. 그의 사랑 어찌큰지 나는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감사함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시는 이 방송을 우연히 들게 되셨든 또는 북녘땅에서 외부의 소식이 듣고 싶어서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남쪽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밤시간에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남한방송을 많이 들으십니다. 대북방송들이 많이 중단이 됐고 그마저도 단파로 음질이 좋지 않고 더 멀리에서 내보내지만 이렇게 중파 AM을 통해서 방송하는 특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저희 극동방송이 유일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 복음을 또 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대와 꿈을 꾸시고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뤄가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전국의 이 남한 쪽에 있는 탈북민 중심 사역 교회들을 한 군데씩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정영신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금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0: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평안하셨죠?
1: 네, 잘 있습니다.
0: 자, 오늘 살펴볼 탈북민교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시고 기도 제목 나눠드릴 때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펴본 교회는 예수 마음 전원교회지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강화도로 갈 텐데요.
0: 네.
1: 강화도에 2012년에 개척된 예수 마음 전원교회입니다. 본래

0: 처음 이름이 예수 마음 교회였어요.
1: 그쵸.
0: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면서
1: 네.
0: 중간에 전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예수 마음 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1: 예.
0: 우리 개척하신 분이 이무열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무열 목사님이 현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의정부에 위치한 우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함꿈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1: 예.
0: 그때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이 아이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 네가 그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김포에 버려진 농가 주택을 얻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예수
1: 예.
0: 마음 교회의 시작입니다.
1: 그쵸. 저도 이제 이전에 사역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꽃제비 출신, 또는 무연고 탈북 아이들과 7년 동안 이제 함께 사시는 그룹홈을
0: 네,
1: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런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된 예수마음 전원교회.
0: 어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10대 초반의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년쯤 지났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성년이 되고
1: 그렇죠.
0: 더러는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 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1: 네.
0: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또이 사역의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
1: 네.
0: 같습니다.
1: 우리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사역을 조금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자, 우리 예수 마음 전원교회의 목적, 그리고 사역들 한번 살펴볼까요, 목사님?
0: 예수 마음 전원교회의 분명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미리 살아보고 경험해보는 통일한국입니다.
1: 오.
0: 우리 북한교회 재건과 복음 통일한국의 예수의 제자들과 또각 영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0: 우리 목사님의 영역도 참 넓고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이 사역의 직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 네.
0: 우리 특별히 예수마음 교회를 통해서 남과 북 다문화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통해 이제 신앙 양육 첫 번째이고요.
1: 예.
0: 두 번째 사역이 우리 둘이 하나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남과 북,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안전 돌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미리 살아보는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1: 예.
0: 그리고 힐링 센터가 있는데요. 이 힐링 센터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숨, 쉼, 삶이에요.
1: 오.
0: 참 특이하죠?
1: 네.
0: 자, 우리 이 힐링센터 안에도 특별히 쉼이 필요하고 숨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우리 목회자 가정 그리고 선교자 가정을 위해 무료로 쉼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연합 사역들이 있는데요.
1: 예.
0: 그게 진심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교회들 또 남과 북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에 아름답게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서
1: 예.
0: 누구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카페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이제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사역이 지경이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주민분들과도 함께하는 사역도 펼치고 계시는데요. 이런 수많은 사역들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구나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셨을까요?
0: 우리가 사역의 대상을 보면 이제 그 사역의 현황들이 그려지잖아요. 이제
1: 예.
0: 목사님 사역의 영역이 우리 김포 그리고 강화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탈북민 자녀들, 그리고 그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1: 네.
0: 목사님이 이제 고려인 자녀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이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 운영과 또 사역을 이끌어 가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0: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역을 함께할 일꾼들, 이제 실실한,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사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예배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쉬게하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무엇보다 재정이 참 많이
0: 예.
1: 필요하겠네요.
0: 이
1: 예.
0: 놀라운, 이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사역자들과 통일을 품은 분들이 모여서 진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풍성하게,
1: 네.
0: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귀한 사역하시는 또 이무엘 목사님, 목사님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또 사역 아니겠습니까? 마음 모아주시고, 또 물질도, 힘도, 또 일꾼들도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 지금 움직일 준비하시고요. 자,
0: 아멘.
1: 그리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감동되셔서 함께 마음 모아주실 분들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마음 전원교회가 이무엘 목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첫 번째, 숨, 쉼, 삶 힐링 센터와 우리둘이 하나 센터 등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가 강화도에서의 새로운 사역들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 번째,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단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지금 잠시라도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목사님이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장으로도 섬기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0: 맞습니다.
1: 그 사역 능히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 힘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인천 강화에 위치한 예수 마음 전원 교회와 그 사역들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이무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신청해 주신 찬송이 있네요. 소개해
0: 네,
1: 주십시오.
0: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네,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저희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교회 그리고 기도 제목과 사역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 코리아 교회 정영실 목사님과 함께한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 446억여 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하라고 북한에 판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강화하면서 필로폰 유통이 위축되고 거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히면서 사우디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은 41개 종목에 출전하고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우리 정부에 입힌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북한이 446억 2,641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의 문을 연 상설 연락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이 과정에서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소송으로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늘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원유 수송과 중동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도 관련 역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공개한 공식 회담 의제에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 주변 농촌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장사하는 이른바 달리기 장사꾼들이 김장철에 대비해 마른 고추와 생고추를 미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농촌에 가져다 팔고 농산물을 사들여 다시 도시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고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물량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높은 기온 등의 영향으로 고추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사꾼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춧값을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로 받으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른 통고추의 농촌 매입 가격은 1kg에 15에서 20위안, 생고추는 1kg에 약 2위안이며 해산시장에서는 마른 고추가 1kg에 18에서 30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4년 전 1위안당 북한 돈 1250에서 1300원 수준이었던 환율을 적용하면 당시 2, 3만 원 수준이던 고추 가격이 현재 북한 돈으로는 약 30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위조 지폐 등을 우려해 위안화를 꺼리던 농촌 주민들까지 최근에는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외화를 선호하면서 장사꾼들도 농촌 거래를 위해 중국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른바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의 유통망이 크게 위축되고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의 전문 장사꾼을 통해 필로폰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도 높은 단속으로 기존 유통업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등 중국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마약 거래나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안전원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공급이 크게 줄면서 1회 흡입 분량의 필로폰 가격은 과거 100에서 200위안 수준에서 현재는 500위안 이상으로 뛰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필로폰을 각성제나 진통제 대신 사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가격까지 오르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면서 이 같은 사용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물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서 부분 정전이 시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러시아 시즈란의 정유 공장과 드론 생산 시설 등을 공격했는데요. 시즈란이 위치한 사마라 지역에는 러시아의 대형 정유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모두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실제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정도의 시장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실질적인 전쟁 중단 의사를 확인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양측이 상대국의 에너지와 물류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연료 부족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전과 식료품 부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운영한 드론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측은 메카의 안전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후티의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티 측은 메카를 비롯한 종교 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후티의 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사우디 당국은 메카와 제다, 타이프 등 주요 지역에 비상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후티는 최근 사우디 동서를 잇는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과 수송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우디는 홍해를 통한 대체 수송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해로 연결되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에서도 후티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원유 수송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강일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는데요. 북한 고위 군사당국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간 군사 안보 분야 교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어떤 수준의 안보 협력을 이어갈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김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의 안보 포럼에 참석한다는 사실 정도로 별도의 북중 군사회담이나 새로운 군사 협력 조치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표단 일정이나 중국 측 인사와의 회담 여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모레 일본 나고야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난민팀에서 선수 1,798명이 참가해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모두 46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으로 경기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아이치현 19개 도시와 도쿄, 오사카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한국은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포함해 천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이어온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고 남자 축구도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4회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수영 김우민과 배드민턴 안세영, 펜싱 오상욱, 탁구 신유빈, 육상 우상혁 등 주요 선수들도 출전하는데요.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여자 축구는 이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방글라데시를 10대 0으로 꺾었습니다. 북한은 직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39개 메달을 따내 종합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2 항저우 대회가 1년 연기돼 열리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하계 아시안게임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 대부분이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울과 인천에서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과 수원 19도, 서울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속초, 강릉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9도, 강릉 18도, 영월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월 25도, 강릉 24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대체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남원 19도, 고창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 29도, 남원 28도, 천안 27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포항과 부산, 울산, 통영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포항과 울산 22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27도, 포항과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이어도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장현 17도, 개성 16도, 진남포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와 장현 개성

내성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원산과 고성, 장진, 청진, 운기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9도, 장진 10도, 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운기 21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9927 성도님 오늘도 문자를 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턴가 새벽녘에 눈이 조금 일찍 떠지면 듣게 됩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잠이 부족해지는데 일찍 자고 또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면서 또 복음 통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나눠주셨어요. 조금 더 주무셔도 될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런 은혜의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끝천장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창조의 우리 주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었죠.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에 물을 모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형편보다 크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했고요.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은 만유의 주제,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였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공정하며 그의 모든 일은 진실로 행하여진다.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니 여호와의 인의가 땅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그의 입의 숨결로 삼라 만상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두 가지 쌓아 올리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주셨다. 온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계 모든 주민은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성취되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도모를 파하시고 모든 민족의 계획을 폐하셨으나 여호와의 의도는 영원히 서고 그의 의향은 대대 이른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루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대하며 9월 18일 금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 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밀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0: 따뜻한 마음을 안 멜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멜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찬양사역자 나무엔의 목소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진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남과 북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찬양,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둥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남과 북,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청명한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찬양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 아침도 즐거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우리의 길을 겸손히 주께 여쭈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예배 시간 주후 2026년 9월 18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이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용사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동역자들이죠. 다윗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함께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려면 동역자들, 우리 귀한 부교역자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 다윗의 장수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오신 것은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참 좋은 분들, 참 잘 갖추어주신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그 교회의 전설과 같은 부교역자들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부흥과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부교역자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좋은 분들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함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든든한 용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 활동하는 이것들을 보면 와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죠. 자, 이분들을 보면 10절 그 다음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죠.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내일처럼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이스라엘을 도와 함께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윗을 목자로 삼아서 강건하게 하시고 복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용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든든한 용사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이스라엘을 든든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부교육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든든하게 잘 서야 또한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요즘 우리 매일 시간 순번을 정해서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또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한 달 후에 체크하면 상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응답이 되죠.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는 용사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11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자, 다윗에게 있는 용사 중에 기라성 같은 최고의 용사들이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전에 일당 1000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들어보셨죠? 삼손이요, 얼마나 기운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주니까 나귀의 턱뼈, 이 나귀의 턱뼈로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1000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나귀 턱뼈로. 엄청나죠? 우리는요, 한두 명 때리다 보면 지쳐서 푹 쓰러질걸요. 체력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씨름도 여러분, 뭐 격투기 같은 것도 보면 선수들 막 한 명을 상대하는데 뭐 한 3라운드 뛰면은 한번 힘들어서 푹 쓰러집니다. 네.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이게 기운이 힘이 보통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장수 중에 누가 있냐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을 들어 한 번에 몇 명을요? 300명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300명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의 이 능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아주 강력한 장수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기, 어떤 제국이나 어떤 시대에든 그 제국과 그 시대의 전성기에는 지도자 한 사람만 우뚝 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뭐 예를 들면 문학의 시대에는 대문호들이, 음악가들이, 미술가들이 막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제 장수들이 막 쏟아져 나오려면 그 쏟아져 나오는 이 용광로와 같은 이 풀이 세워지는 분위기와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 바로 돕는 동역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보면은 12절에 그 다음은 이 야소부암 다음에 이제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명 용사 중에 탑3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니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와서 치니 보리가 많이 난 보리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쳐서 올라오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죠. 일단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유대인보다 컸습니다. 해양민족들이죠. 자, 바이킹민족, 해양민족.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약탈을 일삼던 이 아주 이 해양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해양 평지에서만 살았는데 이 산지에 사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니까 도망가는데 이때 혼자 14절에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그러니까 이 보리밭은 유대인들이 키웠던 밭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일당백이죠. 일당백. 막 몰려오는데 우와 무섭다고 다 도망가는데 혼자 거기에 우뚝 서서 막 휘두른 겁니다. 창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5절에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에게 이를 때에, 자, 이 아둘람은 어디 있냐면 블레셋 해양 지역의 이 평야로부터 그다음에 예루살렘 산지로까지 올라가기 전 이 남쪽에 이 유다 지역에는 뭐가 많냐면 이제 유다 지역에는 이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지역에 있는 석회암은 항상 석회암 동굴을 만들죠. 그래서 석회암 동굴 우리나라도 저쪽 이 영동 쪽에 가면 강원도 쪽에 가면 이 석회암으로 된 아주 멋진 동굴들이 많습니다. 지형 자체가 물이 흐르면서 높고 공간을 형성하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굴을 만드는데 그 굴 중에 하나가 이제 아둘람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의 아둘람굴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신할 때 근거지로 삼고 숨을 수 있는 이 아둘람굴에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숨어서 기거하다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맞은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었습니다. 자, 그때에 16절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다윗은 이제 왕이니까 혹여라도 전쟁에 죽으면 안 되니까 30 용사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이를 싸웠는데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자, 이것은 물론 목마르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 성문 곁을 돌파해서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좀 몰아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도 들어 있겠죠. 자, 그러자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셋이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진이 있는 곳에서 그 적진을 뚫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물을 퍼가지고, 우물을 퍼서 물을 담게 하려면 한 사람은 하지만 두 사람은 또 경계를 쏘고 지켜야 되는데 블레셋들이 막 쫓아오겠죠. 계속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갖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들이 그렇게 고상해서 뭐 생채기도 나고 피도 흘리고 했겠죠. 그러면서 왕이여,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타까움으로 아쉬움으로 했던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뭘 했느냐? 목숨을 걸고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의 충성심을 자신의 안타까움, 자신의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사용이 됐던 거죠. 아, 저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가가지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설마 그럴 줄이야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러다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칫하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죠. 말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툭 뱉었던 말에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툭 뱉었던 말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부하들의 충성,

0: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하나님 절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더라 그럽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생명을 걸고 과감하게 물을 떠올 정도로 다윗 시대의 장수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죠. 아마 다윗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장수들. 그러면 이들은 싸움도 싸움이지만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유다 왕을 위해 기도했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용장들이 많아야 됩니다. 섬김의 장수, 그 다음 기도의 장수. 곳곳에서 몸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가서 전도의 장수들, 용장들, 또 주방에서 주방의 용장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있는 곳에서 충성되게 하는 걸 보면 아 좋다, 너무 좋다. 또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한 분 한 분 보면 다들 일당백을 감당할 장수들이신데 이곳에서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부흥의 시대, 교회가 성장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장들을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이것으로 더욱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말씀의 성취를 이룬 다윗의 용사들을 바라보며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들은 다윗의 용사이기 전에 듬직한 하나님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 용사들 중에 주군의 마음을 읽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용사들의 일화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충성 앞에 다윗의 반응 또한 감동적이에요. 그 물을 차마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이 지도자의 결단은 부하들의 용맹을 취함을 넘어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공동체의 연합을 기대하는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묵상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이 리더의 모습이 더욱 요구되는 오늘날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영이 세워질 약속의 나라에 우리도 허락받은 시민으로서 오늘도 단단하고 당당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9월 18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을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0: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십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따라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족장들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명령만 하고 우리는 졸졸 따라야만 하는가? 그들이 무언데? 이런 생각이 강해지자 고라는 이스라엘 족장 250여 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들의 리더십을 역이용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질투심의 노예가 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지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탈이나 역이라는 단어로 특징 지어지는데요. 전통과 질서, 권위에서 이탈하고 그에 역행하고자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요. 주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시편 106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엎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이고요. 또 3절에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은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과 풍습은 모두 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범죄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지 못했다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좋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죠.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도전정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서와 권위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는 균형과 안정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또 내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정된 질서 안에서 도전하고 변화를 꿈꿀 때 올바른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 맞는 마음 자세와 리더십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또 리더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함께하고 찬송은 인사드릴게요.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옛날 중동지방에서는 낙타가 운송수단의 하나였죠. 사람을 태우고 짐을 나르는 일을 다 낙타가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많으면 부자였고 낙타가 많으면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주인은 낙타에게 그날 일해야 할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는 일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짐을 실어주면 낙타는 얼마 가지 못해 쓰러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양의 짐만을 실어준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을 실어주시죠.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잘 감당해냈을 때 오는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대학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진짜가 진짜를 만든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한반 메헤레는 전설적인 위조 작가입니다. 메헤레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겨 이미 전설이 된 화가들의 작품을 위조했습니다. 메헤레니 전설이 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유명한 작품을 잘 따라 그려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린 새로운 작품을 유명한 작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메헤레는 수백 년 전의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해가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때로는 17세기의 형편없는 그림을 사서 그 위에 덧칠을 했습니다. 메헤렌의 그림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전문가들도 유명 작가들의 미공개 작품이 발견됐다라며 메헤렌의 위조품을 거액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메헤렌의 사기 행각이 밝혀진 것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과학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헤렌의 그림을 마치 거장들의 다른 작품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헤렌은 거장들의 그림으로 착각할 만큼 훌륭한 그림 실력이 있었고 자신만의 작품을 그려냈지만 결국 위조 작가라는 멍에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진짜를 그려내는 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짜를 따라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가짜가 될 수밖에 없듯이 진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뿐이며 이 복음을 믿을 때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진짜인 척하는 가짜들을 멀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뿐임을 철저히 믿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만토바냐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0: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선미나의 찬양 드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소명을 받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봉사도 헌신도 못하고 있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명이 무엇인가요? 목회자나 선교사, 전도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일반인의 삶, 결혼, 가족, 육아, 주방일, 바닥을 쓸고 닦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 몸을 쓰는 일은 세속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신앙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기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읽은 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신앙인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실제 삶 속에서의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많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교인은 많으나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교인은 많으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많지만 헌신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은 많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의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거부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직장, 기타 여러 처소로 파송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헛된 열심으로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지요.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겼고 결국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관계 질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려면 첫째,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1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혼인관계 외의 성관계는 죽어야 하는 죄라고 명백히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어떤 이유나 설명, 예외도 없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 어떤 불륜의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행한 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게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는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녀 간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위협하는 악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약혼한 처녀와의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성읍 안에서 약혼한 처녀를 범간한 경우 여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해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반면에 남자가 들에서 강간한 경우에는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에 범죄를 저지른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상황을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성읍 안처럼 죄를 거절하고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진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세요. 하지만 강압적인 고난이나 피할 수 없는 강간 같은 유혹의 들판에서 비명을 지르며 죄와 싸운 영혼은 철저히 보호하고 무죄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공동체와 주변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죄의 쾌락에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저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때 환경만 주어졌다면 슬그머니 동조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소리쳐야 해요. 죄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비명은 거룩을 지키려는 절규입니다. 간통법도 없어진 지금 우리는 어떤 음란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화와 시대 흐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지라도 신명기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음란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단호히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은밀히 유혹을 즐기며 동조합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질러야 할 거룩한 비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고 해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붙들고 동침하다가 붙잡힌 경우에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가 음란하다는 것이지요.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되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고 해요.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행동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로써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한 몸이 되었다면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은 사랑의 결합인 동시에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 합니다. 이는 가정 내의 근친상간을 금하고 가정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음란을 단호히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배우자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여 즐기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부추깁니다.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뭘 그래 하며 책임 없는 쾌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갑니다.

0: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다해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나를 절제하며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거룩의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위한 적용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무책임하게 쾌락과 편의만을 줬나요?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를 바로 세우고자 어떤 노력을 하나요? 남편의 외도와 극단적 선택 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깨닫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벌하시되 약자의 고통은 헤아리시며 공의로 판결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도덕적이고 상식적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자녀를 위한다며 13년간 침묵하고 그것을 희생과 인내라고 착각했지요. 그러다 교회에서 가정을 중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때가 되면 이혼하려던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남편의 질서에서 벗어나려 한 제약을 제하시려고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로 남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제야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결혼하고 이혼하려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했지요. 남편의 외도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정짓고 교만하게 살다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게 되니 세상의 시선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번듯한 남편과 아들을 보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오히려 감춰진 수치로 가득하던 때임을 인정해요. 아직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힘들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요. 저의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남편을 몰아세운 일이 생각나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구시렁대지 않고 어떤 말을 할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묻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음란의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때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비명을 지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제하고 거룩함과 책임 있는 삶으로 주의 백성된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죄의 유혹이 올때 소리를 질러 피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조하여 가정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 저희입니다. 은밀하게 정욕을 즐기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 저희의 완악함과 음란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의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무리 성적 순결과 질서를 조롱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너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0: 일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0: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0: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0: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근데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0: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소금과 빛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육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육지에서 만들어지지만 배의 목적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닷물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야만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수도원이나 세상을 피해서 혼자만 있는 광야의 영성이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의 영성은 삶의 영성입니다. 삶이 없는 영성, 이 삶이 없는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하게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가정에, 그것도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또한 그래서 세상이었습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들을 교육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내질 때도 세상으로 보내진 겁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으로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부정하거나 삶을 가치 없게 여기는 종교는 다 이단들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삶이 없는 영성,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없는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닌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이런 스피노자의 삶의 자세가 지극히 기독교적인 자세인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에 매이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신앙적 자세인 겁니다. 삶이 무너진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안에

두신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현장에 때론 내 명예가 짓밟히고 때론 내 재산이 짓밟히고 내 인생이 짓밟힐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바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복음적인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 두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것이 아닌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본질적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빛이다 라는 겁니다.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패한 세상에서 이미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소금이 되었고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이미 그리스도인은 사망적 존재에서 이제 생명을 얻은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구별되어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이 윤리적인 삶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삶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뭐 부처나 공자보다 소금으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앞부분에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이 팔복을 누리는 삶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팔복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 팔복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금과 빛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중심에 둔 이유, 세상 속에 두신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이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점점 심하게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부패한 세상이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살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열차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무엇인가 줄 것처럼 화려해 보이는 겁니다.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미 본질적으로 썩어버렸고 점점 썩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소금이 된 너지만 이제 다시 그 부패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썩어가는 것을 완전하게 막아줄 수 있을까요? 사실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디게 할 수는 있지만 부패되어가는 음식을 완전히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금이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그 부패를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복음 전도의 명령인 겁니다. 부패가 지연되어 가고 있다 했습니다. 부패가 지연되는 중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이 독일인입니다. 독일인이고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실존 인물로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이 신들러는 독일인으로서 유대인과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런 비극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이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학살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그러니 독일군이 이길 수 있도록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런 군수 공장에서 일하면 학살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러는 자신의 사제를 틉니다. 자신의 모든 사제를 틀어 군수 공장을 만들기로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이 독일군 담당자와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지 말고 자신의 군수 공장으로 보내어달라. 자신의 군수 공장으로 보내어주면 유대인 한 명당 돈을 주겠다. 라고 협상을 한 겁니다. 신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850명의 유대인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유대인의 명단, 그 구할 수 있었던 유대인의 명단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신들러는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털어 유대인들을 구했던 겁니다. 마침내 독일이 패배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대인들은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 자신이 자신의 이 금리를 뽑아서 이 신들러에게 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라는 이 문구를 이 반지에 새겨서 그 신들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 영화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들러가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 부패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구원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 이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이 죽어버린 세상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소금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열차로 옮겨 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소금의 사명은 영원히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를 지연시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하는 겁니다. 또한 소금은 외부적으로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맛을 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소금의 사명이 세상에 맛을 주는 것인데 그 맛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 짓밟힐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맛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소금의 맛을 상실한 채 세상에 짓밟히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맛을 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맛이요, 복음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 맛보지 못한 맛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맛을 내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세상의 맛에 취해서 세상에 짓밟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맛을, 이런 복음의 맛을 세상에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짓밟힐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음성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 주는 그런 기독교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복음적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교회,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는 성도, 세상에 짓밟히지 않는 교회, 오히려 세상의 맛을 더해주고 오히려 세상에 부패되어가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성도,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 성경에 보시면 세상에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0: 수많은 사명적 고난 앞에서도 복음의 맛을 마음껏 나타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그런 맛있는 음식 앞에서 신앙인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의 맛을 잃지 않았던 스데반의 삶 역시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 또한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맛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부터 복음의 맛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부터 복음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세상 맛에 취해버린 내 입맛을 다시 복음의 맛으로 회복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적 은혜와 복음적 능력이 우리 삶에 넘쳐날 때 우리 삶이 힘 있는 삶이요,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지만 바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 있는 삶, 그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소금이 되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소금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푸른동산 교회 김병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힘을 다하여 문제를 풀어가며 군인, 경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회를 밝히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9월 18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38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던 여성이 있어요.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니나 리그스였는데요. 니나 리그스는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오대손이자 또 두 어린 아들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한창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야 할 이 시기, 말기 유방암이 뼈로 절이 되었다란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사가 내려준 삶의 시간은 길어야 1년 6개월. 설상가상으로 늘 자신의 곁을 지켜주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친정 어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대요. 노트북을 열었고요. 작가였으니까요. 아주 덤덤하게 자신의 마지막 생을 기록하는 하루를 갔습니다. 그 기록들을 모아서 세상에 책이 나오는데요. 책의 제목이 밝은 시간, The Bright Hour란 회고록을 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고 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한부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몹시 무서운 시면 위에 놓인 줄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없이 산다는 것 역시 안개나 구름이 그 깊은 절벽을 조금 더 가려주고 있을 뿐 결국 똑같이 무서운 시면 위에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볼 때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니나 리그스의 삶은 어찌 보면 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젊음도 건강도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도 빼앗긴 가엾은 여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요, 세상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말이죠. 내일 당장 목이 베어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니나 리그스와는 물론 그 근원적인 결이 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기에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겠죠. 저 천국을 소망한 그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거친 고난,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처럼 우리도 똑같은 기쁨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금요일 이 아침.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혹시나 내 삶에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고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저는 그런 소망이 넘쳐날 줄 믿고요. 아마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거대한 슬픔, 거대한 짐들, 남모르는 육체의 가시, 기약 없는 고난의 터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두려움의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이 문자의 고백들이 저는 더 귀하게 여겨져요. 1113 처음으로 문자 주셨고요. 2743-5679님, 그리고 오늘 저하고 이름이 앞뒤자가 똑같네요. 송땡석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지는데, 9598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지금 3462님은 전통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대요. 어제는 영천장에서 일했고 오늘은 구포장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이 영업장에도 웃음꽃이 만발하는 가을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요. 그 복된 가을 아침을 하나님께 설악하실 줄 믿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제 피디님 저는 CT 검사 결과가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 당당함, 단단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홍재 목사님이 찬양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여러분 힘있게 찬송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따라 불러보시고 그 가사를 음미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저희가 3주간에 걸쳐 책에 대한 또 이야기, 오늘 독서에 대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저희가 오늘 들어오면서요, 네. 이 얘기 했어요. 네. 그 한 권의 책이 네. 한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네. 있는가?
1: 네, 맞습니다.
0: 우리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네.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게 하고 있잖아요.
1: 그럼요.
0: 박사님은 좀 그렇게 그 인생의 문이 확 열려졌던 그런 책이 있을까요? 성경책 빼고 일단 성경책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책이니까.
1: 저는 그 뇌에 대한 책을 주로 읽잖아요. 그런데 예.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저는 이제 이거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이게 처음에 제가 뇌 연구의 시작이었었어요. 오. 그러면 뇌가 바뀌면 좋은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바뀔 수 있네. 야, 이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0: 바뀔
1: 1989년도에 완전히 쇼킹했던 내용입니다. 와. 그때만 해도 내가 잘 모를 때니까. 예. 야, 그러면 내가 뇌를 바꾸는 사람, 즉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이 결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두뇌에 대한 책이었죠.
0: 이야. 네. 아니, 그만큼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네.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고 새로운 네. 삶을 열게 하는 이제 그런 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박사님도 네. 책 훈련 하시니까요. 네. 이런 책 한번 읽어봐.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 자녀들에게 참 이 책만큼은 한번 꼭 한번 읽혀보면 어떠세요? 라고 이런 게 있으세요?
1: 그런 학년이 다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하기가 좀 애매하고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두엽 얘기를 했잖아요. 예. 책은 생각하고 판단까지만 하면 안 되고 생각으로만 읽으면 아 재미없다 재미있다 여기까지만 가는 예.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판단이에요. 그런데 행동까지 가야죠. 행동. 이게 전두엽이죠. 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가는 걸 우리가 독서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까지 갈 수 있을까를 저는 훈련을 꾸준히 시켜본 거예요. 습관 들을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중에 한 페이지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동시 중에 하나를 뽑아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때 어머니께서는 웃고 계셨어요. 사진첩 속 그 사진을 보시곤 빙그레 웃고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울고 계셨어요. 입원실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남몰래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웃음으로 어머니의 눈물로 나는 자라났어요. 자, 이 동시를 아이가 이제 읽었어요. 예. 그럼 이제 뭐 이제 지식적인 것도 가르치겠죠. 그리고 나서 글쓴이는 좀 너한테 무슨 얘기해주고 싶었을까? 그럼 얘가 이걸 보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데 어머니가 나를 키웠는데 어머니의 웃음과 슬픔으로 나를 키운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머니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니? 어머니가 어떻게 우셨어? 남몰래.
0: 남몰래.
1: 어머니가 울었는데 소리 없이 울었어. 그럼 내가 모르게야. 혹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적 한번 생각해보고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 속상했던 적도 한번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얘는 두 가지를 아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때 이때 엄마는 참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셨겠다. 이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겠다. 를 한번 두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하고 써봐. 됐어요. 자,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이 어머니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도와줄 일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예. 한번 글로 써보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드렸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자, 이건 행동이잖아요. 예. 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구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0: 슬퍼했구나까지가 교육으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끊어지니까 집에 가서는 그냥 끝이에요. 연결이 돼서 행동까지.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엄마 나 이거 입을 거야. 그럼 엄마가 입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럼 한번 찾아서 입어봐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과 판단 행동. 예를 들어서 또 그러면 엄마가 아프셔서 내가 설거지를 하였다.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된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 잘한 것이다. 설거지를 끝내니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자, 얘가 너한테 왜 이 글을 썼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아, 엄마를 도와드렸더니 정말 행복하다. 그거는 지금 누가 행복한? 얘가. 그럼 너도 이 행복을 한번 느껴볼래? 라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가. 그럼 너는 엄마 도와준 적 있어? 뭐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번 주에는 한번 어머니를 도와드려봐. 그 얘처럼. 얘는 어머니를 왜 도와드렸어?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 어떻게 설거지를 했어?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돼. 뽀드득 뽀드려 손하면 잘한 거야. 그럼 너는 막 집안 청소를 했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써봐. 끝나고 나니까 어때?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너도 느낌을 써봐. 그럼 네가 집에서 엄마를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돕고 요 동시에 맞춰서 한번 글을 써갖고 와서 다음 시간에 이거 갖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일주일 내에 어떻게 돼? 부모를 돕겠죠. 그러면 그렇죠. 뭘 도울까 찾을 거 아니에요. 신발장 정리를 했을 것이고 책가방 정리할 거고 도울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까지 옮겨가는데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친구와 관계에 대한 것도요. 그다음에 친구에 대한 시를 하나 읽어주고 혹시 내 친구를 의심한 적 있었니? 아니 친구한테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자. 친구한테 좋은 선물 아니면 네가 좀 만나서 친구의 장점을 찾기 훈련. 여기서 어떤 애 이제 좋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도 이번 주에는 친구 장점 네가 먼저 칭찬해 주기. 그 한번 더 친구한테 칭찬해 봐. 그리고 네가 칭찬했더니 걔가 화를 내대 어떤 식으로 하대 한번 해보자.
1: 행동까지 네. 다 연결이 되네요.
0: 이게 전두엽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이 생각으로 그치거나 판단으로 그치거나 여기서 끝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독서 교육이에요.
1: 부모님이 그 행동 연결까지 고육시켜주는 게 또 부모님이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문법 이런 건 계속 물어봐서 생각하고 판단만 가르치지 행동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바로 행동을 해서 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 안 돼 너무 뿌듯해 내일 또 할 거야. 이런 느낌이 계속 가져서 이 아이가 행동의 변화가 돼야 이게 책의 본질이잖아요. 책은 왜 읽어요? 그걸 읽고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데 깨닫고 느끼면 뭐하냐고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는 어색하거든요. 내가 갑자기 집에 가서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어색하잖아요. 뇌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를 숙제 한번 해봐. 언제까지?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1: 박사님 정말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성적으로도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매일 싸워요. 너무너무 싸워서 힘든 가족인데 누나하고 치과 갔다 누나가 울면서 엄마 보면 말했다. 엄마가 아프니? 아니. 동생은 누나 보면서 또 대답했다. 누나 아파? 누나 눈물면서 얘기했다. 아니 안 아파. 치과 문을 나오면서 우리는 크게 노래 불렀다. 까치야 까치 헌니 죽게 새구두 다오. 자 이렇게 썼어요.
1: 예.
0: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걸 통해서 너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정말 동생 상하고 얘는 누나가 아픈 것 때문에 같이 울면서 누나 걱정해주는 이걸 보고 넌 뭘 느껴? 그럼 이번 주에 한 주는 집에 가서 네가 누나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한번 써봐. 또 너는 어떻게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얘처럼 그랬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에 매일 한 번씩 하나씩 써갖고 다음 주에 와봐. 그러면 얘가 형식적이라도 누나를 도울 거 아니에요. 뭔가.
1: 그렇죠.
0: 왜 숙제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해보니까 뿌듯해. 그걸 못 느꼈잖아요. 그걸 느끼게만 해주면 알아서 이제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독서교육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가지 못하는 거가 독서교육이 막힌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도록 독서교육을 시키면 우리나라 독서교육이 얼마나 대단하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이런 교육이 왜 시험 보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1: 네, 그러니까 우리 독서교육을 하면 네. 지금도 독서를 잘하는 독해력을 늘리는
0: 그렇죠.
1: 그 교육이 독서 교육이다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정말 행동까지 해서
0: 당연하죠.
1: 내가 변화되는 것까지가 네. 독서 교육.
0: 이렇게 가면서 독해력이 변하면 그러면 얘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정말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거고 독서 교육이 돼버리면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연구소와

0: 봤을 때 상위 5% 애들 오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상위 5%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중간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나 너처럼 5%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반드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를 가지고 모든 선택을 해. 전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거는 그렇게 행동의 변화가 되고 본이 보이고 이게 어려서부터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해도 부모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엄마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독서는 사람을 통하는 거 이런 글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신 게 너무 간절한데 만날 수 없으니까 글로 써온 거구나. 이 간절함을 우리 아이가 느끼게 하고 그걸 한번 행동해보게 하고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게 독서 교육입니다.
1: 자, 오늘 인간 수업. 박사님,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0: 네.
1: 지난주 또 우리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독서 능력 좀 깊게 독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은 이 독서는 변화를 시키는
0: 그렇죠.
1: 거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도 독서를 그냥 책의 한 구절을 명문을 보고
0: 네.
1: 아, 좋다.
0: 네.
1: 아, 이게 네. 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0: 네.
1: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네. 행동까지 가야 그렇죠. 내 인생의 그러면. 삶이 완벽한 시선을 새롭게 살게 되는 그 말씀이신 거 같아요.
0: 예를 들어 성경책을 읽고 자, 예수님이 어릴 적에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돼야죠. 자, 성경을 예수님 어릴 적에 배웠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라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을까? 누나하고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 주간 친구한테는 어땠지? 내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일기를 한번 써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해보자. 그럼 행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1: 예.
0: 성경을 외웠는데 행동의 변화가 안 돼. 이건 안 되잖아요.
1: 저는, 야, 독서를 독서로 생각했지. 독서를 행동으로 가지는 네. 잘 생각을 네. 못하고 독서하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독서교육이 다 바뀌어야 돼요.
1: 그러네요.
0: 네.
1: 이거 바뀌면 엄청 바뀌겠죠.
0: 그렇죠. 그 성경 공부도 달라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 가르쳤으면 자 일주일 동안 이 사람처럼 살아보기.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은 삶에 적용해가지고
0: 그렇죠.
1: 적용을 많이 그래도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성경 공부 시간,
0: 그렇죠.
1: 뭐 큐티를 하는
0: 네.
1: 뭐 성경 할 때는 삶 속에 적용도 있는데
0: 네.
1: 물론 있는데 어떤 모든 어떤 이게 지식의 습득, 독서로 통해서 하는 습득에서는. 잘 이렇게 행동까지는 아니고
0: 네.
1: 좋은 내용이다. 이거 제가 네. 받아들여야지.
0: 네.
1: 이렇게만 좀 생각했던 게 많았던 거예요.
0: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자꾸 하려고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어디 가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은 예수님 닮아간 거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닮았으니까 그렇지 내가 성경 백독하고 있다고 저 교회 다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조금은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이게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이 글쓴이를 닮아가야죠. 그게 멘토예요. 야 너는 꼭 이수진 장군 같아 말하는 게 너는 말해 누 이게 멘토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멘토를 닮아가는 건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1: 행동.
0: 그렇죠.
1: 자 오늘 행동 합시다. 자, 인간 수업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명절 특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의

0: 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인간 수업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는데요. 인간 9160-7240-7120-7049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473님은 인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링크가 안 갑니다. 인간이라고 해주시고요. 홍 박사님의 독서에 대한 링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인문학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니나 그리스의 그 고백처럼, 그 리나 리그스의 고백처럼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가득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금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능력의 길, 이 찬양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바

0: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언뜻 보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계획을 하시고 일 추진을 다 하신 후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기도를 시키십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곧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왕궁으로 올라가서 음식도 좀 드시고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근심을 푸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거라는 것을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는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게 하고 또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이는 과정 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저 같았으면은 아방에게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이제 비 옵니다. 그러고서 나하고 같이 갑시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방을 보내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때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준비해놓으시고 다 추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하여도 그 기도에는 한없는 깊이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 놓으려면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공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시작해서 완공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다리를 건설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5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해도 그 다리는 아직 개통된 게 아니에요. 언제 그 다리가 개통됩니까? 개통식을 해야 합니다. 개통식을 하고 테이프를 끊어야 개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다 완성된 다리 위에 올라가서 테이프를 끊는 것에 해당됩니다.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다리는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 가서 별것 한 것도 없으면서도 여유 있게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가볍게 테이프를 자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작업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때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시키십니다. 그 기도의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번 엘리야의 기도에서는 태도가 확 바뀝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죄 때문에 고생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 영혼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냥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감추시고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갈멜산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거대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라면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동남풍이 불고 비가 온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폼나게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셨으니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 올 걸 이미 알거든요. 그때에 기도하여 비가 내렸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놀랄까,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분명히 비가 올

0: 그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의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낮아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익한 종으로서 겸손해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제단까지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어요. 저 같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상당히 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때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시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겸손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녀. 이렇게 3대가 함께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엄마와 그 딸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할머니를 전도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 교회 가시자고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할머니께서 아유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가자고 하면 가야지 하시는 거 있죠. 타이밍의 문제도 아니고 이분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말을 꺼내느냐 혹은 안 꺼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다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열매처럼 자, 난 갈 준비가 됐어. 말만 해.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마치 툭 치면 우수수 떨어질 다 익은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전도의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저희가 헌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헌신해 주시자마자 또 한 영혼의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0: 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자, 즐거운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버스 운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직행 107-3번 버스, 버스 안내양 김아은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 107-3번 버스, 천국직행 버스의 기사님으로 함께하십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네. 이번 주가 정말 바쁘셨죠, 목사님?
1: 네, 네. 네.
0: 이번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네. 다른 지역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디를 무슨 네. 일로 다녀오셨는지. 네,
1: 저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예. 제가 노예 서기로 또 우리 총대님들 섬기기 위해서
0: 네.
1: 서울에
0: 네.
1: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그 총회 장소였거든요.
0: 예.
1: 다녀왔습니다.
0: 네. 고생 많으셨어요. 몇 날 며칠 이렇게 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1: 예, 맞아요.
0: 그렇죠. 네.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네, 대한민국 교계를 위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좀 세워졌나요?
1: 네, 아유,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또 우리 큰 어떤 물줄기나
0: 네.
1: 어떤 그 각 교회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치열한 토론 이런 것들이 참 의미 있었고
0: 아멘.
1: 무엇보다도 또 뭐 다녀온 소감을 말하면 참 울산 좋다.
0: 갑자기요.
1: 갑자기. 네.
0: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 뭐 제가 울산 촌사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잡하고.
0: 아, 서울의 어떤 복잡 단어나.
1: 네네. 네. 아, 또 일단 좀 빠른 것 같아요. 이 그 울산보다 뭐 어떤 플레이를 한 1.5배속으로 한 느낌?
0: 네.
1: 그 느낌이, 느낌이 그런 느낌.
0: 아유, 참 사람이 살면서 좀 천천히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1: 네.
0: 울산 너무 좋습니다. 자, 좋은 울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들들 6번님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로 금요일에 괜찮은 아침 함께합니다. 지친 몸과 갈급한 영혼에 새 힘을 더해주는 은혜로의 선택. 107-3번 버스 천국 직행 버스에 탑승하겠다.
1: 아, 감사합니다.
0: 해주셨는데 네.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네, 조금은 지쳐 계신 네. 네, 영육간의 회복을 얻으시는 네.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께서 네. 이 또 외부 일정으로 바쁘실 때
1: 네.
0: 어제 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1: 네.
0: 있었습니다. 네, 오프닝을 통해서 전해드렸듯이
1: 네.
0: 참 인터뷰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네네.
0: 제가 예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1: 네.
0: 근데 진짜 어제는 그 할머님과 어머님과 그 이제 따님이자 손녀가 되시는 그 어린 또 자매분까지 오셔가지고
1: 네.
0: 함께 인터뷰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거의 준비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아유 우리 딸이 가자고 하면 교회 가야지 하면서
1: 네.
0: 마지막 영접기도까지 하고 가셨어요.
1: 와,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0: 네. 하고 아멘 하면서 네.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전도에 대한 좀 뿌듯한 마음을 안고도 퇴근을 했는데
1: 네.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네. 예, 곳곳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1: 네. 전도는 우리가 참 이게 무겁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전도를 해서
0: 네.
1: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세례 받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데
0: 네.
1: 예전에 제가 장찬희 PD님하고 이런 프로를 할 때
0: 오랜만에
1: 전도에
0: 듣네요.
1: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0: 네네.
1: 그때 제가 딱 그 전도 메시지였는데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는 딜리버리다.
0: 딜리버리다.
1: 네.
0: 오.
1: 전도는 배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음식 맛이 어떤가는 우리 배민 기사님들 보면은
0: 네.
1: 뭐 맛이 어떤가 뭐 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0: 예.
1: 배달만 해드리고 오면 돼요.
0: 그렇죠.
1: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0: 아멘.
1: 우리가 거기에

0: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떤
1: 아멘.
0: 타이밍에,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는 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아,
1: 아멘.
0: 하나님이 해놓으셨구나. 거기 내가 쓰임 받았구나. 그래서
1: 아멘.
0: 김호도 후세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1: 뭐든지.
0: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1: 아멘.
0: 이 사람은 될것 같아. 이 사람 안될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꾸 하니까
1: 네.
0: 입도 못 열고 시도도 못 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냥
1: 그냥 하면
0: 하나님께 감동
1: 되는데.
0: 주시고, 감동
1: 네.
0: 주시고, 때가 되면은,
1: 아멘.
0: 때가 오시면은, 한번 그냥 조심스럽게라도 한번 툭툭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1: 그렇습니다.
0: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1: 맞아요. 특히나 다음 주가 저희 추석이기 때문에 또안 믿는 가족분들을 마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한번 용기 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0: 아멘.
1: 하면서 용기를 전해드려 봅니다.
0: 네.
1: 자, 목사님, 일주일 만에 또 돌아온 시간인데요. 그
0: 네.
1: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소개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전국 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1: 네.
0: 정류장에서 우리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데요.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푸짐하게 보내어 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세트로 준비를 했고요. 예, 오늘도 퀴즈를 많이 많이 내드릴 텐데 여러분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우리 0859번님께서 천국 직행버스
0: 파이팅!
1: 파이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0: 네.
1: 4944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퀴즈 제일 먼저 맞출 거예요.
1: 오,
0: 네. 꼭 그렇게
1: 좋습니다.
0: 해주십시오. 네.
1: 예, 오늘도 아마 찬양 퀴즈가 처음으로 진행이
0: 그럼요.
1: 될 텐데
0: 네.
1: 파이팅이고요. 자, 이 시간 추억 찬양으로 늘 시작하고 있죠, 목사님.
0: 네.
1: 오늘 어떤 찬양 들을까요?
0: 네. 뭐, 불후의 명곡이죠?
1: 네.
0: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 좋습니다. 자, 오늘, 네, 본격적으로 제가 전도에 대한 감격이 가시지 않아서 이
0: 네.
1: 찬양 준비해봤고요. 자, 예수 믿으세요.
0: 네.
1: 윤형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오라이.

0: 이번 정거장은 찬양. 찬양 역입니다. 자, 매주 처음으로 함께하는 정거장입니다. 찬양역 오늘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역에서는 아주 간단한 룰이죠, 목사님.
1: 네.
0: 네, 찬양의 후렴구를 들려드릴 예정인데 네. 그 후렴구를 듣고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네. 있죠.
1: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네. 한 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맞습니다.
1: 준비하고 계십시오.
0: 한 절만 보내주시고요. 사실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저희가 늘 찬송가를 네. 드리고 있잖아요. 네. 찬송가의 제목은?
1: 가사 첫 줄입니다.
0: 첫 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줄로 돌아가셔서 그 첫 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요즘 제가요, 목사님. 네.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어요.
1: 아, 왜요?
0: 저도 요즘에 후렴구를 이제 라디오에서 들으면 네.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늘 잘 맞추실 것 같은데 하는데 정답을 알고 있어서 그렇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법 하시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정말 1등과 2등으로 보내주시는 그분들 참 대단하시다.
1: 아, 대단하십니다.
0: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드릴 텐데요. 이 찬송가 후렴구의 첫 줄 가사, 즉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몇 번으로 보내주시면 되죠?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맞습니다.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혹시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찬송가 후렴구 들려드릴게요.

0: 자,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네,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지금! 정답자가 한 분이 네. 들어왔거든요. 이야, 우리 7140번님. 네. 정답이라고 보내시면서 불타는 금요일.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의 불로 불타길 응원합니다.
1: 네.
0: 이야,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의 여유가 어마어마하신데요. 정답과 그런데요? 함께 네. 기회도
1: 맞아요.
0: 와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실 수가 있나요? 자, 두 번째 정답 보내주신 분입니다.
1: 네. 5884번님 축하드립니다.
0: 와, 세상에 새싹을 또 달고 와주셨어요. 이야, 숨겨진 보수.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4949번님 안타깝게도 세 번째로 보내주셨어요. 갈 길을 여기까지요. 이거 제가 정답 네. 말씀드릴 뻔했어요.
1: 네, 네.
0: 이야,
1: 힌트를 아주.
0: 네. 아, 그쵸. 이제 살짝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좀 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시는 길에 비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가 올 때 네. 이게 그 길이 이렇게 밝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네요. 좀 아쉽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97105번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고 하셨어요. 아, 물론. 예, 물론. 그래서 네. 그렇긴 하지. 예, 네, 그렇긴 한데 네. 예, 좋은 말이죠. 예. 근데 정답은 아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아, 우리 0600번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오답이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더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 우리 0600번님 다시 보내주셨어요.
1: 네.
0: 다시 보내주셨는데, 네. 네, 비 오는 금요일 천국버스 들으면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1: 또...
0: 네.
1: 오답.
0: 오답을 다시 보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6477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1: 네,
0: 우리 7708번님, 아, 운전 중이라서.
1: 늦으셨다. 네, 이 말인 것 같아요.

0: 드셨다라고 했는데
1: 그렇습니다.
0: 사실 저는 이분의 문자에서 이 그 글자가 내 눈에 밟힙니다. 네, 밟히 보이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밟히 네. 보인다라는 표현은 예, 조금 네, 생소한 표현이네요.
1: 네. 오타가 예, 아닐까요?
0: 오타가 살짝 있으셨던 네.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문자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964번님.
1: 네, 네 샬롬.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짜와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 찬양 들려주시는 107-3번 버스 감사합니다.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마 또 차를 막 타신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네. 문제를 네. 들려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찬송가의 후렴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후렴구의 첫 번째 가사이자 제목을 보내시면 되는데 목사님 몇 번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요?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0: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0: 자,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답 참여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힌트를 오늘 아마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문자 참여율이 조금 덜하지 않나 네. 싶은데 일단 안전운전이 그렇죠. 먼저입니다. 네. 예, 여러분 속으로 그리고 차 안에서 혼자 정답 외치셔도 저희는 못 들어도 하나님 들으시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네. 주시고요. 우와, 우리 7388번님은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1: 자손과 장수까지?
0: 네. 와. 야, 뭐 이거는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524장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이렇게도 또 보내주셨어요.
1: 네, 모닝 출근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와. 네, 출근하시면서.
0: 예.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출근길에도 이렇게 바쁘실 텐데 문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5216번님 와이파이가 느려서 방송도 느리게 들려요라고 하시는데 아,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두 분께 선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늘 그렇듯 저희는 그렇죠. 창고를 털어서 더 드리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우리 예. 1번, 2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에이 보내지 말자 하지 마시고 네. 지금 보내셔도 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럼요. 우리 다음 PD님이 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네, 우리 또 남겨진 네, 우리 창고에 남겨진 그런 선물들을 다 털어서 드리니까 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7320번님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지금 막둥이 보내고 막 탔습니다. 정답 보내셨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 4809번님 네. 울산시민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라고 아, 네. 하시면서 정답 참여까지 네.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10번님 문자까지 한번 네. 소개할까요?
1: 삼동초 4학년 조현호 어린인가요? 조현호입니다.
0: 네. 네,
1: 답 정답 보내주셨고 매일 등교길에 듣고 있어요. 네, 라고 했습니다.
0: 세상에
1: 우리 초등학생이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리고 4학년
1: 찬송가 초등학생 사실 찬송가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0: 이야
1: 네.
0: 세상에 우리 조현호 학생 너무너무 네 고맙고요. 예. 네. 지각은 아니겠죠? 네. 아무튼 모쪼록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이어드린 찬양 더 라이트 워십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듣고 올게요. 그동안 여러분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번입니다.

0: 아멘. 더 라이트 워십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시고요. 자, 이 시간, 자, 오늘도 찬양 퀴즈가 네, 있었는데요. 지금 정답자 한 분과 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등으로 맞춰주신 분인데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와,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바쁜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성도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1: 네, 이름이 김성람입니다.
0: 김성람 성도님 맞으세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를 좀 섬기고 계신가요?
1: 네, 울산 시민교회.
0: 울산 시민교회를 네. 또 섬기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김창훈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아니, 일단은 좀 정답을 한 구절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박자 한번 드릴게요, 성도님.
1: 아, 부르라고요?
0: 예, 첫 번째만, 한 구절만. 네, 한 구절만 부탁드릴게요.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1: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0: 아멘.
2: 정답입니다.
0: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니 어쩜 이렇게 빨리 맞추셨어요? 원래 찬송가를 좀 좋아하세요?
1: 네, 뭐 많이 불러봤기도 하고.
0: 네.
1: 찬양팀을 섬기다 보니까
2: 아~
0: 역시
1: 불렀던 찬양이고 뭐 그래서 빨리 맞췄던 것 같아요.
0: 아, 아 어쩐지 네. 가창력이 남달라 보이셨어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좀 극동방송을 항상 이렇게 틀어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1: 차에 타면은 거의 듣고 있고요.
0: 네.
1: 집에서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아날로그로는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는 좀, 그, 뭐지? 폰으로 하면 이렇게 이어폰을 해야지 들리니까.
0: 아.
1: 네. 그렇게 해서 들을 때는 있고.
0: 아, 어플을 통해서요?
1: 네.
0: 아, 그러시구나. 세상에 그렇게까지 우리 극동방송을 들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
2: 네. 극동방송 들으니까 참 이게 좋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1: 일단은, 하나님이 늘 흘러나와서 그게 제일 좋고.
2: 네.
1: 네. 요즘에는 이렇게 전도하는.

0: 그 순서들이 있더라고요.
1: 네.
2: 맞아요. 네.
0: 그런 거 이제 같이 들으면서 아 이렇게 또 영접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소망의 기도에도 한 번씩 기도 제목 낼때 있는데
1: 네.
0: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2: 아, 그러시군요. 야, 소망의 기도와 전도 프로그램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실 정도면 정말 애청자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송도님,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에요. 네, 다음 주 추석 때 혹시 뭐 하실 예정이세요?
0: 저희는 그냥 뭐 시댁이랑 친정 쪽에 가족들이랑 같이 만나는 뭐
2: 가족분들
0: 그렇게
2: 만나러
0: 지내고 있습니다.
2: 가세요? 우리 성도님의 가족분들께서는 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실까요?
0: 뭐 대부분 다 그러신데 시댁의 한 가정, 친정의 한 가정 정도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2: 그래요. 혹시 어떤 이유로 쉬고 계시는지 한 여쭤봐도 되나요?
0: 친정 쪽에는 이제 그냥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저희 오빠가 그렇고, 시댁에도 이제 하여튼 뭐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외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좀안 하게 된 시동생이 있습니다.
1: 그냥 방학 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2: 그렇죠. 근데 방학이면 꼭 계약이
1: 예, 그렇죠.
2: 있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 저희가 오늘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침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혹시 괜찮으시면 그 교회를 잠깐 쉬고 계신 우리 또 가족분들의 성함을 알려주시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0: 저희 친정 쪽에는 오빠 이름은 김승일이고요.
2: 김승일님.
0: 올케 언니는 고태옥.
2: 아, 올케 언니분께서는 고태옥님. 네. 두분다 울산에 계시나요?
0: 양산에 있습니다.
2: 양산에 계시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1: 네.
2: 네, 이렇게 또 극동방송을 애청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 계시지만 또 아직은 또 방학 중이신 성도 가족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좋죠. 네, 기도부터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면서
2: 좋습니다.
1: 이번 또 명절 한번 노려봅시다.
2: 네. 자, 그러면 성도님,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건데,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0: 예, 운전은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 함께 해 주실게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방송에 또 연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친정 오빠이신 김승일님, 또 올케이신 고태홍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스스로의 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많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건데,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어서, 감동하시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남 성도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때 강한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우리 오빠분과 또 올케 언니분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0: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가 선물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1: 네,
2: 네, 축복
0: 감사합니다.
2: 갑니다.
0: 네, 울산 시민교회를 섬기시는 김성남 성도님, 그리고 찬양팀에 또,
2: 오,
0: 네,
2: 네.
0: 봉사를 하고
2: 역시,
0: 계시는
2: 네.
0: 그런 분과 함께 했는데, 참, 이렇게 또 잠시 함께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2: 저희들은 했지만, 앞에
0: 네.
2: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0: 아멘.
2: 시간에, 분명 하나님의 유가 있을 겁니다. 네.
0: 아멘,
2: 네.
0: 맞습니다. 오늘 정답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참여를
2: 네.
0: 해주셨는데, 우리 9705번님 문자
2: 네. 출근길에
0: 보내주셨어요.
2: 잠깐 신호가 빨간불이 되어 급히 정답만 보내드렸습니다. 지각할까봐 걱정했지만, 청구장차 방송 덕분에 빨간불마저 감사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네.
0: 아멘.
2: 아이고,
0: 아이고,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4224번님, 524장, 저희 집 찬양곡입니다.
2: 오,
0: 비
2: 네.
0: 오는데 다들 조심하세요. 아침마다 출근 등굣길 전쟁이네요. 저희 아이는 지각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쿠야, 네.
2: 속이 좀 상하셨겠습니다.
0: 아유, 그래도, 네. 아이가 그렇게 지각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가는 게 어딘가요? 네. 너무 좋죠.
2: 네,
0: 네,
2: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예, 우리 4862번님, 주께서 오라 부르시니 그 후렴에 이어 부르니까 또 이런 느낌이 나네요. 라고 하셨고요.
2: 네.
0: 7747번님 문자
2: 네,
0: 주셨어요.
2: 안녕하세요. 정답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입니다. 극동방송
0: 와우,
2: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2: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7747번님, 저희가 선물 하나 챙겨서
2: 와,
0: 보내드리도록
2: 네.
0: 하겠고요. 우리 아까 삼동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조현호 친구, 네, 듣고 있다고 문자 보냈다고 했는데,
2: 네.
0: 네,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2: 아,
0: 하겠습니다.
2: 네.
0: 화장품 세트라서 아마 어머니 드리면 좋아하시지
2: 네,
0: 않을까 싶기도
2: 와.
0: 하고요. 그렇습니다. 4844번님 문자 주셨네요.
2: 네, 예전에 교회 찬양 인도를 PPT로 할 때, 방송실 섬길 때는 어지간한 찬송 전주만대로도 찾았는데, 갈 길을 밝히 보시니입니다. 네.
0: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전주만 들어도 아실 정도면, 와, 실력이 상당하셨겠네요.
2: 그럼요.
0: 네.
2: 이 찬양 인도 PPT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몸에 아마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0: 그쵸. 네. 우리 4420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한번,
2: 네.
0: 네,
2: 제가
0: 부탁드릴게요.
2: 저희 성남 영도교회 위더스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는데 이 곡은 많이 부릅니다. 아, 귀한
0: 오.
2: 섬김. 감사하네요.
0: 그렇죠.
2: 네.
0: 찬송가 많이 부르는 거참 좋은 것
2: 네,
0: 같아요. 네.
2: 그래요.
0: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잠시 들려드렸지만 묵상하면서 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운전 중에도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분들한테도 한번 네, 선물을 드려볼까 합니다.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네,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정답은 맞히지 못했던 하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즐거움을 선사해 주셔서
2: 네.
0: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내주신 우리 0600번님,
2: 와.
0: 네. 저희가 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2: 야, 이런
0: 하겠습니다.
2: 반전도 있습니다.
0: 예, 즐거운 시간을 또
2: 네.
0: 보내주셨으니까.
2: 어쨌든 문자 많이 참여하시라. 이런
0: 네,
2: 의미입니다.
0: 그럼요.
2: 네.
0: 그리고 정답이든 오답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럼요. 참여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2: 네.
0: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앞서서 들려드렸던 그 후렴구, 아주 짧게 들려드려서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찬양 풀로 듣고 저희는 다음번 정류장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신현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